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늘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투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동네 버스와 공원, 복지와 돌봄, 그리고 지역의 미래까지. 지방선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정치를 위한 일이기보다 내 일상을 위한 선택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 한 표를 남기는 일. 그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 소중한 한 표 미리 행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요, 권나무 새로운 날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5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권나무 새로운 날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사전투표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죠? 출장 중이어도 여행 중이어도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은 꼭 챙겨 가셔야죠. 신분증 챙겨 가셔야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물론이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요, 화면 캡처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화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우리 지역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대표들을 뽑게 되는데요. 그래서 투표용지도 여러 장입니다.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후보와 정당을 확인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투표이죠. 오늘과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동네의 새로운 날에 한 표를 더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지역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의 후보자 방송 연설과 토론회가 라디오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6개 선거구는 완산동과 중화상 1, 2동이 포함된 나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 2동의 다선거구,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의 마선거구, 효자 2, 3, 4동의 바선거구, 우화 1, 2동과 호성동의 차선거구, 그리고 송천 1동의 가선거구입니다. 6개 선거구 선택한 지역은 이유는 선거 후보자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고요. 현재 후보자 대담 토론회, 그리고 방송 연설, 그리고 저희가 쇼츠로도 구성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다 보시기 어려워서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말한 내용들, 주요 공약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클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6개 선거구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로도 지금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라디오도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공약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할 건지를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네,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행운을 비는 거가 아니고요. 좋은 후보를,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 동네가 더욱더 잘 되었으면 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행운을 빌어봤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이고요. 매주 일요일,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까?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준입니다. 오늘 선거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모저모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오늘 내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 그리고 30일 토요일 이틀이죠. 시간은 그럼 언제부터냐?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루 12시간이고요.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투표는요? 본투표는 6월 3일 수요일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댁으로도 선거 공고물이 갔습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본투표 때도 반드시 챙겨가야 할 것이 있죠. 반드시 신분증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 캡처 화면은 안 됩니다.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뒤에 본투표에 다시 참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6월 3일 날 공식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본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전투표를 하고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좀 안내해 드리면요.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하는 과정까지는 같지만 이 관내와 관외는 투표용지 수령부터 절차가 좀 달라집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관내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으로 기표를 한 후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 바뀐 관내 투표소에서는요, 투표하는 하시는 분들은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같이 받습니다. 관내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후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투표용지 함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관내 투표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신 다음에 그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에 투표함에 넣어야 그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보내집니다.

투표에서는 처음 3장 그리고 다시 4장을 받고 투표를 하게 되고요. 사전 투표에서는 한꺼번에 7장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더 8장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무투표 당선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게 있는데 기본 7장에서 조금 한두 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교통과 복지, 돌봄과 교육, 문화와 도시개발 같은 지역 현안들이 지역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는 민선 9기를 구성하는 선거로 향후 지역 정치 지형과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 또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게 무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실 텐데요. 바로 기표 방법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제공된 기표 용구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후보자 칸에만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후보자가 걸쳐서 찍으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정확하게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사는 지역에 중선거구에서 시의원을 여러 명 뽑는다. 뭐 두 명 뽑기도 하고 세 명 뽑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명, 세 명 다 찍어야 하냐?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시의원 선거에서는요,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명만, 내가 가장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 후보 한 명만 찍어야 되고요. 같은 당인데도 뭐 예를 들어서 1-가, 1-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나온 사람이 당이 있습니다. 그 당 다 찍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찍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다섯 명 그 후보 중에서 한 명만 찍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한 행위도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비밀 선거니까 내가 투표를 했다라고 갔다 와서 투표소 앞에서 밖에 인증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한 행위는 안 되고요. 이런 무효표 주의사항 그리고 올바른 투표 방법 유튜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꼭 보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주지역의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12개 선거구에 모두 51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했고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1명, 조국혁신당 9명, 무소속 5명, 진보당 3명, 정의당 2명, 국민의힘 1명입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 중 하나는 완산구 다선거구로 4명을 선출하는데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바선거구와 마선거구와 바선거구 역시 각각 6명이 출마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후보가 나온 지역들 더 고민이 되시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후보가 어떤 후보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인지 꼭 공고물 그리고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후보자 연설과 토론회를 꼭 보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역에 굉장히 뭐 정치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버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청년 정책과 복지 같은 생활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요, 후보자의 이름만이 아니라 또는 후보자의 당만이 아니라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마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이모저모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이 래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부부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0쌍이고요.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부부 중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주시 통합지원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81-8715번입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2026년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국내 집중 영어 교육과 해외 체험 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발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한 대학생 가운데 2026년도 2학기 휴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영어 몰입 집중 과정을 거친 뒤 11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현지에서 2주에서 3주간 해외 체험 연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이내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청년 이음 전주 4층 전주 인재 육성 재단 사무국에 방문 접수 또는 전주 인재 육성 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인재 육성 재단 전화 063-283-55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7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한달 동안 운영되고요. 돌봄 명상과 MBTI, 애니어그램, 웃음테라피, 미술치유, 마음 컨트롤 등 다양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호흡과 소리를 통한 요가 회복 명상, MBTI 기반 자기 이해와 마음 회복,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탐색, 웃음을 통한 행복감 향상, 미술로 내면을 표현하는 야간 미술 치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고요. 모집은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전화 또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도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이나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 모든 회기에 참석한 참여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전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정서 안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전주시청 청년활력과에서는 전주형 청년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6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과 취업, 인간관계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기수별로 1대1 심리 상담과 함께 원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아로마와 타로를 활용해 현재 자신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꽃바구니 만들기와 수경식물, 치유 정원 화분 만들기 등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마음 치유 활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며 매월 선착순 10명을 무료로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연속 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 모두 참여 가능한 청년들의 신청을 당부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0살 걷자 집 앞이야.

네, 20살 걷자 지바피아에 이어서 RM의 바이스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눈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내일이죠. 토요일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자 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은요, 지난 2009년 문을 연뒤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왔고요. 행사 주최 측은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1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소식을 좀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 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전북 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반 스케치로 떠나는 전주 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 그루 그림 공방 대표가 맡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죽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라디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요,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모집 인원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 시민 15명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편성이 9월부터 들어가는데, 예, 겨울 끝나고 여러분 실습해 보시고, 그리고 기획을 해서 직접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 그리고 천마절길 아울터이고요. 모집은 오는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화 063-262-7, 063-252-0935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2520935입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c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새소년 난춘.

네, 새소년 난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 투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선택들로 조금씩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주의 여러 소식들도 그렇죠.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일, 라디오를 배우고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보는 일, 그리고 바쁜 하루 속 잠시 시간을 내서요, 한 표를 행사하는 일까지 어쩌면 지역은 특별한 누군가가 바꾸는 곳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참여로 움직이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 투표일이죠, 오늘과 내일.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 동네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돌아서면 끝인 줄 너와 나의 감정 안 풀려 묶인 줄 대책 없이 빠져버렸지 나갈 수 없어 넌 나쁜 소식 같아 자꾸 내게 보이지 마

0: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동네방네 투표하러 갑시다.
1: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2: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회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마 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바 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체형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체형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9: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3: 하나, 둘, 셋, 넷.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보호자분들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의학상식 프로그램 멍냥상담소의 진행자 찐견주인 소미언니 별디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찐수의사이자 우디를 맡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0: 오늘 주제가 뭐죠?
1: 오늘 귓병이라고 하는 외이염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0: 아, 귓병은 정말 흔한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도 왜 갑자기 귀를 이렇게 자주 긁지? 고개를 흔드는 게 뭔가 이상한데?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람도 귀가 가렵거나 아프면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하잖아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호자인 우리가 신호를 잘 캐치하고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예고를 해드렸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아지와 고양이에 흔히 발생하는 귓병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과 관리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찐 견주와 찐 수의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 상식과 팁을 나눠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우디, 귀병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 저희 강아지도 귀병을 정말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저희 강아지는 비숑프리제 견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귀가 조금 쫑긋 서 있는 친구들보다 귀가 내려와서 덮고 있는 형태의 귀를 가진 아이들이 귀병이 쉽게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일까요?
1: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위염을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큰 귀가 덮고 있으면 환기도 잘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증식을 잘 하겠죠.
0: 저는 그래서 귀에 환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저는 솜이 잘 때 한 번씩 이렇게 귀를 일부러 열어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숑과 함께하는 그런 견주님들이라면 아마 다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게 이제 귀를 열어주시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귀 환기를 도와줘가지고 귀병이 잘 안 생기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별디님이 이렇게 귀 한 번씩 열어주시는 정도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가끔 귀 털을 고무줄로 묶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0: 오.
1: 양쪽을. 근데 이게 털만 딱 묶여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고무줄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심지어 또 털이 많으니까
0: 오.
1: 보호자님은 그거 내려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0: 그쵸.
1: 한참 있다가 보면 이제 거기가 괴사돼서 오시는 경우가
0: 피가 안 통해서
1: 맞아요. 가끔 있습니다.
0: 어머, 진짜 그렇게까지 귀를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케이스도 있군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 외이염,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 아무래도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알아야 눈으로 봐야 내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증상들이 좀 대표적으로 나타날까요?
1: 외이염이 있다고 하면 강아지 바깥 귀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그렇게 이제 귀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은 이제 하얗게 유지되던 귀의 피부가 이제 빨갛게 발적도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뜨끈뜨끈한 열감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귀지가 생기면서 귀가 더러워지고 약간 냄새도 좀 납니다. 그리고 또 귀가 붓는데 보통 이렇게 밖으로 붓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귀는 연골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안으로 붓기 시작하면서 귀구멍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작아지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처음에는 간지러움증으로 시작해서 머리를 흔들거나 이제 뒷발로 이렇게 탈탈 털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귀가 너무 아파지면 만질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귀를 잘 털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귀가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쯤은 보호자님이 귀를 한번 슬쩍 봐주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루아침에 상태가 좋았던 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서히 아파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플 수가 있군요. 일단 빨갛고 냄새나고 뜨끈뜨끈하고 부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런 외이염 왜 생기는 걸까요?
1: 일단은 먼저 감염성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주된 원인인데요. 먼저 세균, 곰팡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정상적인 몸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균, 동그랗게 생긴 세균, 구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균보다 조금 더 큰 약간 물방울처럼 혹은 눈사람 모양처럼 생긴 이제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귀 속에서 온도하고 이제 이런 습도가 맞으면은 많이 증식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귀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흔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가끔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귀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세균 중에서 좀 길쭉하게 생긴 감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잘 안 낫기도 합니다. 약을 쓰고 해도.
0: 아, 뭐 세균과 곰팡이, 뭐 간균, 뭐 1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 귀 진드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귀 속에 그 제가 아는 진드기 형태 어떤 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각만 해도 벌써 제 귀가 가려운 것 같은데요?
1: 아마 별디님 생각하는 그런 귀 진드기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진드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사이즈가 세균이나 곰팡이보다는 훨씬 커서 현미경으로 안 보고 이제 거미경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귀 속을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데, 보통 거미경으로 봤었을 때 뭔가 하얀 좁쌀 같은 것에 다리가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검은색 귀짓들이 이제 같이 덤으로 같이 있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귀 진드기를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럼 세균과 곰팡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1: 세균하고 곰팡이는 사이즈가 훨씬 작아서 이제 그렇게 거미경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귀 도말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봉으로 귀를 살짝 닦으면 나오는 귀지들 있잖아요. 그 귀지를 하얀색 유리, 투명 유리에다가 이제 한번 굴려주고 거기를 염색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세균 곰팡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강아지는 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군요.
1: 이게 도말 검사라고 하는 게 샘플 종류만 다른 것이지 이제 똑같습니다.
0: 아무래도 이 귀는 꾸준한 케어가 필요한 거라서 잘 케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만성 외이염으로 가는 케이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귀가 한번 아프고 많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관리랑 이런 꾸준한 케어가 잘 안 되면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알러지 같은 것들이 계속 기저 질환으로 깔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분비 질환이거나 아니면 분비선 과증식, 뭐 각화 이상, 이도 내 어떤 종양이나 이물이 있을 때, 혹은 면역맥의 질환 등이 있을 때도 잘 쉽게 낫지 않고 이게 만성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너무 좀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수의사분들께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믿고 맡겨야죠.
1: 그리고 또 앞에서 그 별디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귀가 커가지고 귀끼를 가리고, 그리고 귀 속에 이제 털이 많거나 어떤 구조적으로 귀 자체가 작은 친구들이 외이염이 더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또 그 귀의 구조가 사람이랑은 좀 달라서, 사람은 사실 이제 고막까지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강아지들은 약간 니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이도와 수평이도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아무래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환기, 통풍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 한 방울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체온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따뜻하고 습해지고 하면 이제 그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세균 곰팡이들이 막 우글우글, 어떤 느낌이신지
0: 막
1: 아시죠?
0: 증식을 막 하는 거군요.
1: 아, 맞아요.
0: 보호자 입장에서는 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귀속 피부가 약하니까 뭐 드라이로 막 확실히 말려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이도, 귀끼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좀 소독해주는 것도 어렵고 좀 걱정이 크네요.
1: 일단 귀병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이제 내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먹는 약이나 혹은 이제 귀 청소하고 나서 귀 연고 등을 적용하면 대부분 좀 빨리 낫는 편이고요. 혹시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기저질환을 조금 관리해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아주 만약에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해서 외이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1: 외이염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두면 사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귀가 아무래도 보이는 게 아니고 덮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바쁘다 보면 이제 귀 열어볼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귀가 단순히 염증으로 부어서 이렇게 귓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뀝니다. 약간 증식도 되고 석회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귓구멍이 막히면 약으로 청소로 귀연고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가도록 좀 자주자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사람으로 치면 그 운동 선수들이 귀에 계속 부상을 입다가 결국은 만두귀 형태로 귀가 변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랑 좀 비슷한 건지.
1: 뭔가 찰떡 같은 비유인데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지속적인 물리적 마찰이 있고 터지고 두꺼워진 만두귀 생각하면 만성 외이염도 이 부분으로 들어올 것 같고, 사실 만두귀 되신 분 원래 귀로 안 돌아오잖아요.
0: 맞아요.
1: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앞에서 많은 얘기를 막 후루룩 해버렸는데 대부분은 병원만 빨리 가도 금방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은 귀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고, 혹시 귀가 빨갛고 뜨끈뜨끈하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잘 보이던 귓구멍이 잘 안 보이면 당연히 증상이 있겠죠. 귀를 털거나 이제 뒷발차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귓병은 스스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호자들의 어떤 주의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보호자님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시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0: 네, 노래 한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내 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먹냥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실제 반려동물 보호자의 어떤 그귀 관련된 질문을 답변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귀 질병에 대해서 생각보다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우디 수의사님, 준비가 되셨나요?
1: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0: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1: 네,
0: 해가면
1: 알겠습니다.
0: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이염과 중이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1: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 위치 차이거든요. 외이는 바깥,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중이는 이제 중간, 그다음에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이제 내이가 또 있어요. 안쪽이.
0: 아.
1: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 삼는 거는 외이랑 중이는 고막을 기준으로 해서 고막 바깥까지 해서는 이제 보통 외이염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그 다음에 고막 안쪽으로 생기는 거를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청각이랑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달팽이관 혹은 방골이관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내이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 발병 횟수로 봤을 때, 발병 빈도로 봤을 때,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딱 나뉘어 봤을 때, 어떤 증상으로 좀 많이 방문을 하세요?
1: 사실 외이염이 엄청 압도적이죠. 왜냐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취약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이나 내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작은 병원에서는 이제 추정하고 치료를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안해를 보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CT라든지 이런 MRI 어떤 상위 영상 검사가 좀 필요하니까 쉽게 진단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어쨌든 귀 질환이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치료는 갈것 같은데, 그런가요?
1: 그죠. 염증이기 때문에 그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세균 곰팡이 뭐

0: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묘주 분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고양이가 한쪽 귀만 자꾸 기울이고 있어요. 귀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1: 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머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증상만 보고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전 질문 답에서 이제 평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기관이 귀 속에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고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어도 돌아가고 특히 이제 고양이라고 하면 폴립이라고 해서 종양은 아닌데 이제 무슨 덩어리들이 이제 그 귀, 길 이런 부분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고양이, 강아지 어떤 아이들이 더 귀병이 자주 나는지?
1: 강아지가 또 훨씬 많습니다.
0: 아, 귀가 이렇게 처진 애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피부의 산성도가 강아지랑 또 달라서 세균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사실 외이염 때문에 오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0: 강아지가 훨씬 많이 발병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아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병원에 내원하시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환자들 보면 또 강아지의 비율이 훨씬 또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세가 이제 고양이 보호자님들도 많이 이제 오시는 추세로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강아지의 내원객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0: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귀병 치료를 위해서 귀 안에 털을 제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 혹시 이제 소미 키우고 계시니까 네네. 소미는 어떻게?
0: 저는 따로 제거를 하지 않고 이제 미용 갈 때 한 번씩 제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용하시면서. 그래서 보통 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왁싱된 상태?
1: 좋네요.
0: 네. 네. 잘하고 있는 거죠?
1: 네. 좋습니다.
0: 근데 그게 좀 가끔 무리하게 털을 제거를 해서 좀 빨갛게 피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털을 굳이 제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1: 맞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처음 예전에 진료 보고 했을 때는 털을 무조건 제거를 하라고 말씀도 막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사실 털 제거하는 게 사람 왁싱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0: 그렇죠.
1: 얼마나 아프겠어요.
0: 그러니까 네. 소리 낼 수도 없고.
1: 그래서 귀가 깨끗하고 이제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뭐 전혀 질병도 없고 그러면 굳이 이제 귀지도 많지 않고 하니까 털을 제거를 꼭 하라고는 말씀은 요새는 안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귀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0: 네네.
1: 귀병 있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제거합니다.
0: 그 이유는요?
1: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귀 속에 털이 많으면 사람도 귀 속에 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아지로 따지면 이제 개체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강아지들은 귀가 완전 깨끗한 애들이 있고요.
0: 맞아 맞아.
1: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적당히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귀바퀴 안쪽을 다 덮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흔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에 털이 많으면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약간 그런 분비선이나 이런 것들도 과활성화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귀지들도 많이 생성이 되는데 청소가 안 돼요. 털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0: 그리고 아무래도 연고 같은 거 치료제를 좀 넣었을 때 흡수율도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이제 귀지를 털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제 연고가 들어왔을 때또 귀지랑 섞이면서 연고의 효과도 떨어지고 사실 연고 넣고 나면 다음에 청소할 때그 연고도 꺼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귀병이 있으면 털을 무조건 제거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청소가 잘 되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0: 이제 사람 피부에 농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1: 네.
0: 농이 이만큼 차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약만 먹는다고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배농을 해야 되잖아요?
1: 아, 이렇게
0: 째가지고.
1: 농을 이렇게 나오게 한다.
0: 그죠?
1: 피부 바깥으로.
0: 물리적으로 농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여기가 깨끗하게 났는데, 농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약으로 치료가 안 되죠. 그거랑 뭐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1: 아, 뭔지 알겠어요.
0: 같아요.
1: 왜그 귀털을 제거하고 치료에 임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이 있는데, 네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노래 한곡더 듣고 쉬고 조금 올까요?
0: 그래요? 그럼 듣고
1: 네.
0: 오시죠.

0: 노래를 듣고 왔으니까 이제 좀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요. 귓병이 동물 간에 또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 사실 사람한테 옮겨진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귓병 중에서 이제 진드기, 귀진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 간에 옮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귓바퀴 아까 앞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뭐 개선충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그런 기생충, 뭐 기생충이겠죠. 그것도 이제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개선충은 사람한테는 옮깁니다. 또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동그란색균, 구균이나 말라세차 이런 것들은 원래 정상적인 아이들도 한두 마리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상제균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옮아서 아프다고 하기에는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생겨서 이제 위험이 따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균마다 옮길 수 있고 옮길 수 없고가 있기 때문에 귓병이 옮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1: 그죠.
0: 그러면 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질문은요. 귓병이 심해지면 청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 귀치료를 오래 받았던 친구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정말 안 낫더라고요. 이게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긴데도 낫지 않고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왜 안 나을까요?
1: 아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긴 한데요. 가장 흔한 거를 좀 생각해보면 기저질환으로 이런 감염성 원인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들이 사람으로 따져도 이게 치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계속 관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이 이제 깔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귀가 나았다가도 또 조금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성 원인을 제하고 이제 아토피 알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관리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제 먹는 거 흔히 말씀드린 뭐 먹는 부분을 좀 조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에 뭔가 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주변에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물질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부분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기는 어려워서 아토피 알러지를 관리하는 어떤 이제 약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주사나 뭐 먹는 약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저질환을 좀 컨트롤 하셔야 아마 귀 상태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귀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안 될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그런 피부과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 네, 가볍게.
0: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거 귓병이 심해지면 청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나요? 이 질문.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요. 청력이 잃을 수도 있을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외이염이긴 한데 이제 외이염이 심해져가지고 고막 넘어가는 이제 중이염 이쪽 이 부분 아니면 그 뒤로 그래서 뭐 고막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0: 그쵸.
1: 그 뒤로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이제 달팽이관 이런 어떤 기관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청력을 잃을 수 있겠죠.
0: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귀 청소 방법과 주의 사항. 뭐 어떤 용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면봉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1: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제 귀가 안 좋아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청소를 이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은 겸자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솜을 말아가지고 이게 귀를 안에 이렇게 닦아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숙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은 이제 귀병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안에다가 넣는다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그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1: 엄청 싫어하고, 뭐, 기구는 뭐, 부러질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면봉 같은 경우도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싫어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집에서 또, 왕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런 친구들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치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사실 또 집에서 청소하기도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튼, 집에서 강아지들 귀청소를 뭐, 이렇게 넣으셔서 하시는 건 저는 비추천. 그러면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0: 네네, 궁금하죠.
1: 궁금하시겠죠?
0: 궁금하죠.
1: 저는 어떻게 이제 집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이제 그귀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니은자.
1: 맞아요. 수직이도랑 수평이도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다 그냥 귀 세정제를 넣는 겁니다. 근데 한두 방울 말고요. 조금 많이. 좀 찰랑찰랑, 이렇게 좀찰 정도로. 근데 이거를 넣다 보면,
0: 네네.
1: 간지러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귀를 이렇게, 아니, 얼굴을 이렇게 드는데,
0: 그리고 털죠.
1: 털고, 근데 얼굴을 일단 들면, 그 니은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귀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얼굴은 살짝 내려주시고,
0: 얼굴을 살짝 내리고.
1: 네. 그 다음에 넣으시면서 귀를 못 털게 좀 잡으셔야 돼. 그리고 귀 뒤를 이렇게 마사지, 쪼물쪼물쪼물.
0: 그러니까 귀의 뒷부분 맞죠? 귀뿌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 그냥 약간, 가위바위보 할때 이렇게 가위 내시면
0: 네. 검지랑
1: 검지랑
0: 엄지.
1: 엄지로 이렇게 내시면 그냥 얼굴 이렇게 갖다 주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둥이 부분이 검지, 귀 이제 위쪽이 엄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얼굴 들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세정제를 넣었을 때 고개가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귀 속으로 이제 세정제가 다안 들어가니까. 얼굴을 조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제를 좀 여러 방울 넣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찰방찰방? 찰랑찰랑?
0: 찰랑찰랑.
1: 그렇게 이제 넣으셔가지고, 이제 쪼물쪼물 불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초, 20초 이 정도 이제,
0: 마사지를 하다가.
1: 쪼물쪼물쪼물 해주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막 불어가지고, 떠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귀털이 많으면 안 돼요.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털이 없는 전제 조건에서 넣으시고, 쪼물쪼물해서 불리고, 한 10초, 20초 있다가 손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귀를
0: 털죠, 털죠.
1: 엄청 세게 털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딱 털면,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팍 나와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를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한 번만 하시거든요.
0: 네네.
1: 한 두세 번 더. 예를 들면, 좀
0: 근데
1: 지저분하면.
0: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 귀에 뭔가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 되게 답답하잖아요.
1: 그죠.
0: 강아지나 고양이도 귀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1: 고양이는 사실 잘안 합니다.
0: 아, 그냥 귀 바깥 잠깐만 닦아줘도 사실 깨끗할 것 같긴 해요.
1: 네, 고양이는 조금 또 달라서, 고양이는 잘안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하긴 하는데, 강아지를 보통 더 많이 이렇게
0: 그럼
1: 하라고.
0: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처방을 받은 약이 있거나 하면은 그 후에 넣는 거죠?
1: 그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귀연고가 나가면 이제 연고만 넣으시는 분 계세요.
0: 네네네.
1: 왜냐면
0: 귀
1: 약이
0: 청소 안 하고.
1: 약이니까 이거 약 넣으면 근데 귀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연고를 넣으시면 그게 서로 만나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고 이렇게 그냥 연고만 드리면 이제 이게 약이니까 듬뿍듬뿍 넣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0: 그럼 안 되나요?
1: 그럼 귀 안에 또다 쌓입니다.
0: 그럼 안
1: 그러면
0: 되는구나.
1: 다음 날에 또 청소해서 꺼내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청소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귀에 있는 내용물을 다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귀 세정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귀에 맞게 나온 세정제니까 한 5분 10분 이렇게 좀 살짝 말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고 가볍게 이때는 한두 방울 피부에만 묻게 또 넣고 또 쪼물쪼물.
0: 귀 청소하는 그 액은 찰랑찰랑하게 넣고, 귀
1: 네.
0: 연고는 용량대로 한두 방울 넣고, 이게
1: 그죠.
0: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귀병이 있으면 귀 속에 털을 제거하셔야 되고 깨끗하게 귓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넣어서 청소한다기보다는 그냥 세정제를 넣으셔가지고 불려서 털어낸다. 그 다음에 연고 한두 방울 넣어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 청소도 두세 번 해야 한번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수 있으니까 두 번, 세번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1: 뭐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귀가 그냥 가볍게 안 좋은 친구들은 한 번만 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좀안 좋은 애들은 두 번, 세 번, 네번뭐 이렇게 하는 거죠.
0: 근데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네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귀가 염증이 있으면 청소하고 연고 넣으시고 염증이 없으면 그냥 청소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요.
0: 네, 말씀해 주세요.
1: 혹시 만약에 이제 뭐 고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나 고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귀세정제를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따로 뭐 병원 안에서 조제한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넣으셔서 청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고막이 파열돼 있을 때는 귀 세정제 넣지 말고 병원으로
1: 네.
0: 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알차게 준비한 귀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올게요.

0: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의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정보들 나눠드리는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이제 클로징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저는 10년 차 견주라서 사실 귓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보호자님들도 귓병에 대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거의 마스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하루 한 번은 내 반려동물의 귀를 들여다보는 관심 중요하겠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이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보호자님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우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의학상식과 에피소드를 나누는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우리 인사를 좀 해볼까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1: 다시 만나요.
0: 와, 다시 만나요.

0: 선거 상식 퀴즈 빠르게 갑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언제죠?
1: 5월 29일 30일 이틀.
0: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0: 본투표는 언제?
1: 6월 3일.
0: 딩동댕. 선거 상식 퀴즈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사전투표 5월 29, 30일. 본투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고 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천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면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푸르른 대지에 오심길을 하기 위하여 물 잡은 논에는 개구리가 먼저 알고 목청을 높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5월의 실록은 너무나 아름답고 세월은 자연적으로 흘러가지만 눈부신 꽃잔치에 소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해가 나오듯이 지금 우리의 삶이 팍팍해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같이 간다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우연히의 그 남자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박서진, 신하야, 하춘아,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왕궁 5층 석탑 사리 장엄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화재는 익산왕궁리 5층 석탑에 붕괴를 막기 위해 1965년 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훼손이 거의 없는 완벽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의 1층 옥개석 윗면에 뚫린 두 개의 사리공에서는 유리재 사리병, 금재 사리내함, 금재 사리의함, 금재 금강경판, 금재 금강 경판 내함, 금재 금강 경판 외함이 발견되었고, 기단부에 뚫린 세 개의 사리공에서는 청동 열의 입상, 청동 요령, 유리 구슬이 나왔습니다. 금재 사리 내함의 뚜껑 윗면에는 반쯤 핀 연꽃 봉오리로 장식하고, 표면은 구슬 무늬와 당초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유리재 사리병의 뚜껑과 받침은 연꽃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는데, 연꽃 받침 위에 연꽃 봉오리가 당당하게 올라온 모습을 안정감 있게 형상화했습니다. 금재 금강 경판 내함의 뚜껑 윗면에는 고리형 손잡이가 달려있고,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상,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장엄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춘수 싹다 잊고 한 잔, 유강 스쳐간 사랑, 황만섭 세월이 흘러도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0: 각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피부용 수분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항산화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건강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천백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소리문화 콘텐츠쇼 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잘 나가고 있는 백기백기 천백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어우, 잘 나간다니까 더 좋네요. 아, 뭐 자동차 얘기하는 건 아니죠?
1: 아, 이름이 예. 특이해서 제 이름만 잘 나갑니다. 지금.
0: 아, 이름만? 예, 아, 예. 노래도 잘 나가시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익히 들었습니다.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천백희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전백희 씨.
1: 네.
0: 전백희 씨가 노래하실 때, 아,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노래하시던데, 네. 원래 노래를 처음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셨나요? 아니면 하시다가, 아, 노래는 정성스럽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1: 원래, 예. 저희 부친하고, 그 다음에 저분이께서, 예.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저분이 같은 경우는 기생들을 모아놓고, 그 북을 치치며 노래를 부를 정도로, 와. 저희 집이 흥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0: 네.
1: 처음에 저도 노래를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0: 네.
1: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좀 접하다 보니까, 좀 깊이가 좀 있게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DNA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노래를 부르시게 된 거네요.
1: 네네네. 네,
0: 제가 노래 유튜브를 좀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
1: 네.
0: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사실.
1: 네, 네네.
0: 너무나 정성스럽게 하면 관중이 반응이 없거든 또.
1: 맞아요.
0: 근데 또 이렇게 박수를 호응도 해주시면서 하는 거 보니까 스킬이 있으신 것 같아.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
1: 뭐 특별히 스킬 있는 거 아니고
0: 예.
1: 소주 한 세 병 먹고 노래 부르면 그게 이제 그 감정이 골이 좀 깊어져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0: 와 그래요? 예. 오.
1: 제가 소주를 먼저 워낙 좋아했거든요.
0: 아 예. 그럼 몸에 아예 배어 있네요, 그냥.
1: 예? 그렇습니다. 저 영어를 배울 때도
0: 예.
1: 소주 두 병 마시고 영어하는 거하고 한 병 마시고 영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노래도 마찬가지로
0: 아.
1: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은 그 깊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0: 네. 와.
1: 아, 진심입니다. 이건 진짜.
0: 와, 아까 잘 나간다더니 그 진짜 화려하고 똑같네.
1: 네.
0: 막 알콜만 부으면 잘 되네요.
1: 바로 그냥 직진입니다. 바로. 예.
0: 오, 그러시구나. 오.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된 건가요?
1: 사실은 저 혼자서 독백으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0: 예.
1: 어느 순간

0: 제 와서 그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 사장이 제 아는 아우였습니다. 그
1: 아.
0: 아우가 어떤 분을 소개를 했어요.
1: 네.
0: 소개를 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첫 노래가 여수 시민행화에서 했습니다. 예,
1: 와.
0: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오.
0: 잘해서가 아니고
1: 네.
0: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한 거죠.
1: 와.
0: 시민회관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1: 와, 어떤 자극제가 되면서 노래의 출발점이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아, 어때요? 막상 또 무대를 이렇게 쓰시고 해보시니까 어때요?
0: 그 공연의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관객인데
1: 네.
0: 제가 초짜 때는 관객이 없을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노래 부르기도 싫고. 근데 그게 프로가 아니고,
1: 네.
0: 진정한 프로는 관객이 있든 없든 간에, 단한 사람이 있든지, 내 가족이 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까 정성스럽게 부르라고 한 이유가,
1: 예.
0: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즐기면서 합니다, 요즘에는.
1: 아, 정성스럽게 즐기면서.
0: 네네.
1: 와. 그럼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천백개 씨의 곡, 고향 들어보겠습니다.

0: 다정한 고향 솔밭이 나를 보고 손짓하네.
1: 천백기 씨의 곡 고향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천백기 가수는 한국문학협회 시낭송 MC로 계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고향. 음악이 좀 예사롭지가 않네요. 일반 음악하고 좀 달라요.
2: 아, 예. 저기 저 지금 그 여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나운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1: 예. 예,
2: 그분 고향이 그 대구인데
1: 네.
2: 대구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수 사람인데
1: 네.
2: 대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지 몰라도 왠지 그 본인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포근하고 저한테는 참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1: 아, 원래 정성스럽게 부르시는 우리 천백기 씨인데 이 노래도 보니까 정성스럽게 부를 수 있는 곡이네요.
2: 맞습니다. 제 정성하고 딱 맞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아, 아주 만족합니다.
1: 아우, 나운도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냥 탁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곡을 들인 것 같아.
2: 제가 그저 사실은 조금 배호 선생의 그 목소리를 흉내를 좀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1: 예.
2: 약간 건방지게 노래를 불렀는데
1: 예.
2: 어느 순간에 똑같은 톤으로 노래 부르지 마라.
1: 네.
2: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라 해서 고향을 주셨는데 좀 변화를 주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1: 네.
2: 합니다.
1: 네. 아 그래서 배호 선생님의 색깔이 약간씩 묻어 나오긴 나와요. 아,
2: 예, 그렇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네. 예, 예.
1: 어때요? 이 노래를 받고 탁 행사장 이렇게 가보시니까. 관객 반응.
2: 그 노래 잘한다 그거보다는 뭐라 네. 그러냐면 너한테 딱 맞다 그래요. 그 어머니들이 아이 백천기야. 저는 이름이 천백기인데
1: 네.
2: 그 어머니들은 다들 백천기라고 불러요. 저희 어머니가 성씨가 또 백씨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씨가 됐고 청씨가 됐고 하니까 백천기야, 네 노래 참 네한테 딱 맞다 그렇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그게.
1: 아 그래요?
2: 예, 예.
1: 어머니들이 평생을 뭐 100원, 1000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자가 항상 앞으로 와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1: 천자가 먼저 오기 쉽지
2: 않아. 천자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백천기 그래서,
1: 예, 그래서 백자가 먼저 와. 예,
2: 백천기 그렇게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어머님들이 그냥 심사위원도 냉정하네. 어떻게 그냥 너한테 딱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2: 아니 그 저 여수 어머니들은
1: 예.
2: 흥이 많아서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1: 예.
2: 에피소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 예.
2: 어떤 가수가 올라갔는데 노래를 진짜 못했어요.
1: 네.
2: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방송에?
1: 아, 괜찮아요.
2: 가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제가 MC를 보면서
1: 예, 예, 예.
2: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1: 와.
2: 그래서 제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1: 예.
2: 그 단체에는 평균 이상의 노래를 하신 분들로 제가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1: 와.
2: 봉사를 가면
1: 예.
2: 엄청 어머니들이 좋아하십니다.
1: 오, 예. 와.
2: 충격이 됐어요.
1: 좀 그게, 퀄리티가 좀
2: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아요.
1: 아, 궁금하네.
2: 네, 음악 스케치라고.
1: 예.
2: 거기에 우리 저 진영 가수님의 노래.
1: 네.
2: 우리 신모 씨가 예. 부른 헛개비가 있는데.
1: 네.
2: 그 헛개비를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공연에서 한번 대성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1: 아, 그래요?
2: 한두 번. 예, 예. 헛개비 노래를
1: 네.
2: 그 신선생이 부르면.
1: 예.
2: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대성 통곡을 하세요.
1: 와.
2: 그 헛개비가 그래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저도 개인적으로.
1: 예.
2: 좋아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진짜. 진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1: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천백기 씨.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헛개비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2: 아, 진짜 좋아서. 여수 가면 헛개비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1: 저 좋아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죠?
2: 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1: 아, 진짜죠?
2: 예. 네. 네.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화.
1: 믿겠습니다.
2: 네네.
1: 아이고, 그냥 세게 들어오시네. 세게 들어오셔. 아이고. 그, 신앙송 이쪽에서 MC로 계시는데, 어떻게 다 신앙송 그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MC를 맡게 됐나요?
2: 제가 한 3년 전에 그 시인 등단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수필과 등단도 하고
1: 예.
2: 하면서 제 스승이 또 여수 한 분이 계시는데
1: 예.
2: 그분은 또 알아주는 또 신앙송가입니다. 여성분인데.
1: 아, 그래요?
2: 예, 예. 근데 그분을 통해서 신앙송을 했는데 원래
1: 예.
2: 제가 아까 배우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1: 네.
2: 신앙송을 할 때
1: 네.
2: 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아, 그래요?
2: 예를 들어서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동과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예. 신앙송을 하면
1: 아.
2: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신앙송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소리도 막 더 깔게 된 거네요? 어떻게?
2: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1: 네. 아, 그래서 노래도 정성스럽게 깔아가면서 네네. 배우 선생님 색깔도 나오면서.
2: 맞습니다. 예.
1: 아, 그 선생님한테 음료수 좀 드리고 해야겠네요.
2: 어떻게 우리 진현 선생님 듣기 좋은가요? 제 목소리가?
1: 예, 네, 목소리가 맨 처음에는 아, 원래 저게 그렇게 좀 용어를 써도 되나 몰라도 좀 건방지다.
2: 네, 맞아요.
1: 좀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2: 맞습니다.
1: 근데 자주 들으니까 매력 있네.
2: 아, 고맙습니다. 똑같아요. 네. 나온다 선생님도 건방지다 그랬거든요.
1: 예, 네, 아니 들으실 때 목소리 깔길래 이렇게 폼 잡으시려거나 폼 잡는 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2: 어찌했을까?
1: 예, 네, 이렇게 또 들어보니
2: 네.
1: 오, 매력 있네.
2: 감사합니다. 예. 네,
1: 또 노래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를 수 있는 목소리에 또 그게 우에 높은 음으로 정성스럽게는 안 되잖아요.
2: 안 되죠. 예.
1: 네. 어쨌든 좋은 목소리를 또 갖고 계셔서.
2: 아, 고맙습니다.
1: 예. 네, 좋겠습니다.
2: 네. 네.
1: 행사를 이렇게 가보시면은 어떤가요? 그 천백 씨가 느낄 때 이렇게 관객들은 어때요? 요즘에 뭐 이렇게 무용도 있고 뭐 신앙송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 여러 장르가 많잖아요.
2: 네.
1: 어때요? 지금 대세는 어떤 것 같아요?
2: 그 저희 그 관객의 대부분 80% 이상이 약 50대 이상 분이세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DNA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트로트에 대한 그거 어떤 갈망, 열망 그것 때문에 예. 트로트를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수들한테 요구를 할 때는
1: 예.
2: 좀 트로트도 흥이 나는 트로트, 관객들이 같이 예.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트로트를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보다 관객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천백희 씨는 행사 때 어떤 거 부르는 거예요?
2: 저는 저 어떨 때는
1: 네.
2: MC가 노래 잘한다고
1: 네.
2: 그 혼내는 분도 있어요.
1: 와 그래요? 예. MC가 다 잘한다고?
2: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오프닝을 할 때 이제 신비주의로 나간 경우도 있지만
1: 예.
2: 예. 저는 이제 맨 앞에서
1: 예.
2: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에는 뭐 강촌에 살고 싶네. 왜냐면 네. 그 관객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1: 네.
2: 그거를 좀 부르고 그다음에 옛날에 백음성 씨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불렀는데 그거 부르다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왜요?
2: 고음이 너무 세서 그래서,
1: 아.
2: 그래서 그건 제가 동대양 가요제 나가서 예선은 통과를 했습니다. 어려운 예선은
1: 네네.
2: 본선에서는 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대로 안 부릅니다 그 노래.
1: 아 그래?
2: 네네. 예. 저한테는 아주 무서운 노래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일반인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서
2: 예, 예. 예.
1: 가수가 부르기에는 굉장히 부담되죠.
2: 예예. 예.
1: 예 정말로. 천백개 씨의 어떤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가수와 어떻게 보면은 내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기획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나만의 장점 여기 만약에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업자가 듣고 있다면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2: 아 이제 우리 저 선생님이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34년 6개월을 했습니다.
1: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2: 그리고 육군 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2: 지금 연금도 빵빵하게 받고 있고 그러는데
1: 오.
2: 군대에서 배운 게 뭐냐면 원리 원칙입니다.
1: 아.
2: 그리고 물질과 여자를 멀리해라.
1: 아.
2: 네네네.
1: 왜요? 군대에서 왜 여자를 멀리해라고 해요?
2: 여자 제가 이제 그 우리 군인들은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1: 아.
2: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으면 연금이 깎입니다. 아니면 못 받고. 그래서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고
1: 네.
2: 예,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게 그 어떤 계획적인 문제 그다음에 보고적인 문제 보고할 내용 그런
1: 네.
2: 거는
1: 네.
2: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저한테 뭐 제가 실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 아.
2: 제 장점입니다.
1: 아. 어떤 행사를 주든
2: 네네.
1: 어떤 나한테 무드를 주든
2: 예.
1: 완벽하게 정확히 실수 없이 그 최대 장점이다.
2: 예.
1: 연봉도 빡빡이 나오기 때문에
2: 예.
1: 굳이 돈 많이 안 줘도
2: 그렇죠.
1: 이야 최고 장점이네.
2: 네, 돈 많이 안 줘도 되는데 많이 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네. 네.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2: 네.
1: 아주 좋습니다. 오. 그 가수로서 앞으로 또 기획도 하고 계시는데. 무대를 나만의 무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또 그리고 그 이유.
2: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의 차이인데
1: 네.
2: 여수에서 여수같이 이렇게 좀 센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동네. 우리 동네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1: 네.
2: 그런 여수에서 저는 이제 그 막말로 시와 또 고전 무용과 그리고 우리 트로트와 또 발라드가 그 함께 어우러진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의 어떤 무대를
1: 네.
2: 디노쇼나 이런 갈라쇼 같이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그 꿈이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와, 그러니까 지금 천백희 씨가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이 공연을 한번 정말 제대로 고생을 갖춰서 정말 갈라쇼처럼 하고 싶다는
2: 네네네,
1: 얘기죠.
2: 네, 그렇습니다. 오,
1: 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또 이렇게 군대에서 더군다나 완벽하게 네네. 군 생활하고 나오셨는데 완벽하게 네. 하실 것 같은데요.
2: 예, 예.
1: 티켓 좀 몇 장 주세요. 그러면 저희 가야죠.
2: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1: 아, 무료로?
2: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1: 제가 아까 돈 준다고는 안 했는데.
2: 아, 그래요? 네.
1: 아, 그러시구나. 예,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천백기 씨의 두 번째 선곡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네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1: 예, 예. 정성이 묻어나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아, 그, 이렇게 넘길 때 정성 들여서 조심조심 넘기시는구만요.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1: 예, 예. 아이고. 천백기 씨의 목소리로 강촌에 살고 싶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천백기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0: 아, 이제 저기 제가 고흥 쪽에 어떤 그 MC를 큰 단체 MC를 맡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흥에 행사가 많아요.
1: 아.
0: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 그 지방에 가서 제가 이제 묻어나서
1: 네.
0: 큰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네.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아.
0: 네, 요즘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겠어요. 완벽하게 하니까.
0: 네네.
1: 예. 고흥하면 나로호인데.
0: 네.
1: 또 어떤 게 있죠? 고흥?
0: 고흥은 그 팔령산이라고
1: 예, 예.
0: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적대봉으로 해서
1: 네.
0: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고흥은 굉장히 유명한 그 인재들이 많이 나기로 유명해요.
1: 네.
0: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부터 해서
1: 예.
0: 굉장히 지금 오늘 이번에 그 기획예산처 장관도 그 고흥분이에요.
1: 오.
0: 예, 그런 것처럼 고흥은 굉장히 인재가 많이 나고 또
1: 예.
0: 지역이 좋기 때문에 예, 제가 거기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아, MC로서의, 사실 MC가 대장이잖아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 아, 부럽습니다.
0: 군대에서도 제가 대장이었거든요.
1: 아, 아 그랬어요?
0: 예.
1: 아, 그래서 장자를 좋아하시는구나.
0: 아, 그렇죠. 그래서 노란 바쁠 때 이가 황장군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천장군입니다.
1: 아, 네. 아주 두루두루 갖추셨네요.
0: 네,
1: 오, 그러시구나. 아, 잘 되기를 바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에, 에, 에. 네, 감사합니다.
1: 와, 고흥. 아, 좋습니다. 요즘에 고흥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0: 네.
1: 요즘에 우주 또 AI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0: 그렇죠. 예.
1: 굉장히 지금 탄력받고 있거든요.
0: 예, 예.
1: 오, 와, 바쁘시겠는데요?
0: 아, 저는 바쁜 게
1: 예.
0: 제 팔자에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열심히 바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1: 그러니까 아, 팔자에 맞아요? 바쁜
0: 예,
1: 게?
0: 예, 팔자에 딱 맞습니다. 아. 예, 군대 생활도 오래 했고 그렇게 바쁘게.
1: 좋은 얘기로는 겁나게 고생해야 하는데.
0: 아, 고생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고생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예, 그렇습니다. 예.
1: 아,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열심히 하실 것 같아. 윤상부터 벌써 그 딱 들어오실 때 그냥 가오 다시 탁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게 딱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0: 네.
1: 사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여튼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예. 또 다음에 라디오 초대하면 못 오실 것 같아 바빠가지고.
0: 아니 아니 아니죠.
1: 예.
0: 와야죠. 100% 옵니다.
1: 아, 예. 아 그래요?
0: 당연히 와야 됩니다. 당연히. 너무나 감사한 자리죠.
1: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천백개 씨는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가지 이런 일을 했는데 라면은 어떤 걸까요?
0: 그 제 인생의 약 반은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도 많이 있고
1: 그 중에 한 두 가지.
0: 죽을 뻔한 것도 사실은 있었고
1: 예. 예,
0: 군사 기밀도 많고
1: 예.
0: 그렇습니다. 근데
1: 기밀 이제, 빼고.
0: 예, 기밀 빼고는 뭐 차가 그 대성산에 있을 때
1: 예.
0: 대성산의 전방에서 근무할 때.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가요. 산에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1: 아.
0: 네, 목욕을 하려고 이제 옛날에 3쿼터라고 다치차가 있습니다.
1: 네.
0: 다치차 안에 제가 딱 탔어요. 제일 안쪽에 제가. 안쪽에 네. 타고 선배들 딱딱 타는데 이 차가 버팀목을 해놨는데 그 높은 곳에서 차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천천히.
1: 오.
0: 그래서 선배들이 내려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다 보니 앞에 보니까 운전병이 없는 상태에서 차가 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1: 예.
0: 네. 어떻게 했어요, 기분?
1: 와.
0: 그래서 뛰어내렸죠.
1: 오.
0: 예, 그래가지고 그 산 적도 있고 눈 속에서 또 우리 내려오다가 동료도 잃은 적도 있고 뭐 아무튼 수많은 에피소드 많습니다.
1: 와.
0: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가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1: 네. 네,
0: 그런 분들에 대한 에피소드 좀 있고 그렇습니다.
1: 와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의 인생이 전부네요. 어떻게 따지면
0: 아 맞습니다. 네.
1: 예. 그래서 약간 그 지금 이렇게 대화하실 때도 약간 군이 약간 묻어 있어요.
0: 빼야 되는데 그게 예. 안 빠지네요. 그게.
1: 예. 하여튼 많이 묻어 있어. 아까 뭐 배우 선생님도 묻어 있고.
0: 네네.
1: 지금 군도 묻어 있고.
0: 예예.
1: 아까 그 카리스마도 좀 묻어 있고 많이 묻어 있어요.
0: 다 빼야 됩니다.
1: 다 빼야 돼요?
0: 네, 다 빼야 돼요.
1: 큰일 났네. 네, 다 빼면.
0: 빼야지 이제 좀 네. 부드럽게.
1: 네, 부드럽게. 예, 예. 아, 좋습니다. 아니 또 그게 있어야 또 살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 어디 가게도 평생 오셨는데 뭐 그게 있으면 좋습니다.
0: 네.
1: 예. 천백기 씨가 생각하는 인생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아, 저는 그 배우 선생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0: 네. 배우 선생 노래 중에서 경상도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노래예요.
1: 그리고 아, 그래요?
0: 음원도 없어요.
1: 아...
0: 오로지 그 선생님이 부른 노래만 있어요.
1: 어디 한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0: 태백산맥 고개 고개 넘어 넘어 가는 길손 이런 노래인데 오. 제가 전방에서 이제 산에서 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분이 부르는 그 경상도 사나이란 노래가
1: 네.
0: 굉장히 저한테 많은 감흥을 주고 또 소주를 한잔 하다 보면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따라했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1: 아, 아예 그냥 꽂혀내 거기에
0: 네, 그렇습니다.
1: 그 색깔에
0: 네, 네 그렇죠.
1: 오, 그래요. 원래 그 어떤 그 가수한테 이렇게 꽂혀야 자기가 노래도 좋아하고 자꾸 듣게 되잖아요.
0: 네, 네.
1: 아, 그러시구나. 아니, 배우 선생님한테 아예 푹 빠지셨네.
0: 희귀 음반도 갖고 있어요. 비싼
1: 아,
0: 거.
1: 아, 그래요?
0: 예.
1: 오, 언제 구경 한번 해야겠네요.
0: 아, 오십시오. 네, 언제든 보여드릴.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1: 아, 보여만? 뭐 네.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0: 아, LP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LP도 저 갖고 있습니다.
1: 아, 딱 까칠하구만요. 예. 군 안 빠졌어.
0: 아,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1: 군 안 빠졌어, 안 빠졌어.
0: 아, 네, 빼야 됩니다.
1: 아,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0: 아, 그럼요. 전 정말 감사합니다. 네.
1: 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0: 네, 저는 제가 어떤 역량을 총 집중을 해서 집약을 해서. 음악다방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1: 아, 음악다방?
0: 예, 예. DJing을 하면서 제가 예. 예, 손님들하고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예. 연습실도 있습니다만은
1: 예.
0: 멋지게 옛날 레트로 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아.
0: 그 음악다방을
1: 아니, 한번... 꿈이 이렇게 소박해.
0: 아, 그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1: 아, 그래요?
0: 예.
1: 아, 무조건 하실 것 같은데?
0: 아, 저는 할 겁니다.
1: 네. 자, 여기 음악다방이라고 생각하고 음악다방이라고 생각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0: 음악 큐. 오늘은 왠지 네 날씨가 굳은 날씨에도 저렇게 7번 테이블 앉아있는 저 언니 반갑습니다. 네, 언니에게 저 쌍화차 한 잔.
1: 네, 아이고 좋습니다.
0: 그러면서
1: 와,
0: 네.
1: 와. 아 이거 언니들 많이 올 것 같은데.
0: 언니만 오면 됩니다.
1: 아 네. 요즘 언니들이 돈 써요.
0: 네 맞아요.
1: 이야 잘 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1: 그때 또 초대하겠죠?
0: 아 그럼요. 오셔서 한번 또 네. 그 분위기도 보시고 쌍화차도 드시면서
1: 네, 또 공짜로 티켓 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네.
1: 공짜로 티켓?
0: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1: 아, 공짜로 티켓 주시는 거?
0: 오시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1: 네. 아 고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천백기 씨 꿈도 좋지만은 저도 가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아, 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아,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 진영 가수님 정말 감사하고 헛개비 지금 요새서 뭐 바람이 일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헛개비를 꼭 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렸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저는 여수 순천뿐만 아니고 고흥 지역까지 해서, 품이 있고 즐거운 MC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MC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천백기 씨도 노래처럼 멋진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백기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천백기 씨의 목소리로 설운도의 보랏빛 엽서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천백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버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

0: 도시야기 전주와 나 길벗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6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4년을 향해 긴 항로를 운항해 나갈 선장과 여러 선원들이 새롭게 찾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고 여러 직급의 공무를 맡은 사람들이 선출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도시이야기에서 5월에 또 한 번 꽤나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중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 후보자를 모시고 도시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특집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 기획의 핵심적 이야기로 시민의 이야기를 자동차나 항법장치에서의 내비게이터로 표현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현실계를 이 목소리를 잘 따라가 보면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을 거라는 문제시간에 그런 표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방송 제목도 우리 도시는 내비게이터의 안내를 따라 잘 운항하고 있는가? 라고 붙였는데요. 그 시간을 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시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방송을 함께할, 그리고 이번에 특집을 맡아 함께 애쓰신 분들을 오늘은 게스트로서 모십니다. 우선 시장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는 적지 않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진행을 맡아 수고하신 오키님의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도시이야기 전주하나 진행자이기도 하고 게스트이기도 한 오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후보자들 앞에서 떨리고 설레고 했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갈까라는, 기대감과 궁금증이 더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 후보까지 우리가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불발이 됐잖아요. 네. 서류미비가 아니라 자격
0: 문제가 있어가지고.
1: 네, 문제가 있어서.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자 자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한 거를 개인적인 큰 평가를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두 분
0: 시민들께서 직접, 예, 평가하시겠죠.
1: 네. 훌륭하신 의견을 내라는, 다만, 네, 그런 계획들이, 네,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아쉽지만 낙선을 하게 되실 거 아닙니까?
0: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한 분 또 계시네요. 무소속 후보자님이 세 분.
1: 그렇군요. 네. 네. 무소속까지 한다면, 네,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당선이 되실 건데, 당선되신, 네, 분이 당선되지 않는 그 후보자들, 네, 그 공약이나 도시 계획 이런 것까지 다 안아서 전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했습니다.
0: 오늘 또 훌륭한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혹시 자제분들이나 그 주변에서 하시는 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어떠셨어요, 반응?
1: 알고는 있는데, 네,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는 안 했어요, 아직. 아직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0: 아직 방송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
1: 네. 네. 이거는 지인 찬스 이렇게 나갈까 봐, 네, 아무에게도 공개 안 했습니다.
0: 아, 훌륭하십니다, 역시. 기대대로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주변에서.
1: 아니요, 그냥 카톡 프로필 사진 정도.
0: 그래요, 저도 봤습니다.
1: 좋아요가 많이 붙었더군요.
0: 네. 그래요. 역시 진행하신 오키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특별한 분이시죠. 도시이야기의 게스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작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진행자와 제작자까지 매우 빠르게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계신 JK님의 소감을 들어보겠는데요. 어쩌면 좀 얼떨떨한 기분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2: 일단 그 네, 어쨌든 모셔서 저희가 대담을 했는데 네. 일단 저는 재밌었습니다. 뭐 특별한 그 개인적인 소회는 재밌다. 그리고 뭔가 좀 할 수 있고 이 도시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우리 PD님에 대한 생각은 보폭이 원래 조금 남다르다는 건 좀 눈치채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다. 크다? 특별하다? 어쨌든 어떤 그 철학을 조금 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한 100일 정도 이제 출연 처음 했을 때 100일 정도 됐는데 중간에 조금 뭔가 조금 서운한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윤석열 때문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인 상태에서 우리 길버님을 만났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뭔가 제 감정을 조금 그 감정의 극대치를 조금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제 그 포인트를 좀 잘 저를 잘 파악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렇게 이 그 이벤트가 되게 저한테는 좀 즐겁고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그 시민들의 말보다는 네. 어떤 정당 안에서의 어떤 그런 권리당원들 아니면 그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정당 정치의 어떤 껍질 정도는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아직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 잘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왜 그러니까 불발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껍질 정도는 좀 맛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뭐 그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실제 어떤 생각과 약간 갭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그 일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말씀 이어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아니고 살짝 떨어진 위치에서 살펴보셨을 손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다른 토론이나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접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신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그것보다는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실은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일반적인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과감없이 해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은. 왜냐면 저희도 지금 기초의 선거방송 토론회를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선거법이 이게 선관위의 이런 해석 같은 거를 지금 매번 받고 중앙과 지역의 선관위의 해석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질보다는 그런 법 해석에 자꾸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 선거방송 대담을 아무튼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거 너무 대단한데? 이제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이 그 역할들을 너무 잘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 도시 이야기는 갈수록 많은 방면의 길을 만들어내서 방송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일단 들었고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지난 4월부터 거의 한 달 동안을 도지사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네거티브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0: 정치 상황 속에서.
3: 네. 그러니까 그걸 현안을 너무 그 사람들의 공방 중심에, 그러니까 내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 얘기에 싸우는 거, 거기다가 정치권에서 정청래 뭐 대표가 어땠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극심하게 피로감을 느끼는 이제 시점이 된 것 같고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말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방송 보도에 주요한 그 시간들을 할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의문을 좀 가지셨을 것 같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평소에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문제로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정리를 해놨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그걸 방송으로 풀어낸다. 이거는 정말 우리 전주의 공동체 라디오라는 방송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또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신 시민분들이 계셔서도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뭐, 이제 결과론적이고 아직 선거가 이제 현대 시점, 그리고 방송에 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선거법이나 뭐, 이런 것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질문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담아서, 결국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묻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만 그 이루어진다면 나머지는 사실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현실 여건에서는, 갑자기 이제, 뭐, 무소속 후보자가 그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알다시피 우리 그 시민 미디어가 사정이 열악하잖아요. 스튜디오도 한정돼 있고, 또 편성이라는 그 물리적 제약도 있고, 또 말했다시피 오늘 갑자기 등장한 후보자까지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 아까 소개해드렸던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묻고 들어서 전달하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죠 역시 예. 그렇게 이제 저도 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더 이야기를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그 도지사 선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 특집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모신 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도 있었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시민들은 소외되고 이렇게 구경꾼이 뒤로 전락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어떤 격렬한 그 다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소홀한 느낌 확실히 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이나 미디어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우리 손 차장님께서 이번 선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에서의 활동을 정리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뭐 정리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에 이제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내놓기 전까지는 실은 기획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자체적인 콘텐츠나 기획을 만들어가지고 후보자들을 검증하거나 그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검증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실은 쉽게 만나보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은 아직도 중앙에 비해서 지역은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가 지상파 방송사 뭐 지역의 주요 일간지 이런 곳들을 통하지 않고는 지역 선거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유권자의 이런 행동들이 필요한데 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건 굉장히 고관여층이나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송과 신문들의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기획보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나오고 나서 나오는 이런 공약 검증과 공약에 대한 전달 이런 보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열흘 정도 이제 유세 현장 정책 공약 검증 유권자의 판단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풀뿌리 미디어 뭐 지난 신문의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게 매주 지역민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약 얘기하는 이런 코너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기초 강역의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도 눈에 보였는데 송천동 마을 미디어 그다음에 커뮤니티 등 이렇게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그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들을 커버하면서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기초의회 선거방송 토론회 전주시 의원들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뭐 다음 질문에도 그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뭐 우리 동네 선거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일부 나가기도 하고 그 제작 중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은 어느 지역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신문과 방송들은 실은 거의 대부분의 보도가 도지사,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의 모든 보도들이 예, 쏠려 있고요. 실은 이제 각 지역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지방의원, 그 기초의원과 강역의원들에 대한 검증 보도는 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후보자 소개하는 정도에는 좀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는 단위들이 지역의 작은 풀뿌리 미디어들, 지역의 주간 신문들, 네. 이제 인터넷 신문들이 좀 커버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근데 여기 전주는 좀 특수하게도 일간 신문과 많은 방송사들이 전주에 이제 이제 주소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광역과 교육감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는 입장들에 있다 보니까 실은 기초 의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기초 의원과 전주시를 이제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실은 또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마을 미디어들이 모여서 우리 전주시의 기초의회 의원들을 검증을 해보자 후보자들을 네. 이런 취지에서 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전주시의 지역구 중에 한 반절 정도 그래서 6개 지역구를 선정을 해서 이 지역구 후보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그 후보자들을 소개할 수 있는 연설 방송을 제작하는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방송 토론회가 진행될 지역의 유권자 의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 주민 마이크까지 진행해보자.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기획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진행을 했고요.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꽤 구체적이고 절박한 내용들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시의회에 전달되는 내용들 좀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거방송 토론회 녹화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이제 전달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선거방송 토론회를 지금 지역구별로 진행을 일부에서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평가해 보는 이런 내용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네. 여섯 개 지역구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지역구에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들이 주로 나오지 않고 그 나머지 뭐 후보자들로 한 명이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3: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좀 이럴 수가 있나 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무시를 하길래 네, 얼마나 유권자를 지금 무시하고 이 공동체 미디어 영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실은. 그래서 민주당 후보자들뿐만 아니고요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거의 이제 반절 정도는 안 나온다고 하고 그래요? 있고 네. 민주당 후보는 17명 중에 15명이 80% 정도 되는 거죠. 불참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실은 이게 개인이 불참 의사보다 그 지역구 자체가 후보자들끼리 민주당 후보자들끼리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관련해가지고
0: 보조를 같이 하는.
3: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명의 후보자 1-4 뭐 이제 이런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 나와서 이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런 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게 실은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표현을 네. 공약이나 이런 것들 검증을 하는 거고 네. 유권자들이 정보를 이런 곳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지역에서 딱 하나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방송 토론회가 딱 하나 진행되는 건데 그것조차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도지사 선거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지금 경거망동한 행동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오만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역 내에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겨냥해서 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굉장히 뭐 집권당이기도 하고 특히 지역에서는 절대적 영향을 차지하는 만큼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뭐 우리라도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여쭤본 거고요. 상황을 여쭤본 거고, 방금 이제 우리 그 손 처장님 말씀 속에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 그 JK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장 후보자 얘기는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상황들에 대한 그 방금 그 설명도 들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이콧 아닌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이에 대해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2: 일단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언뜻 귀동냥으로 듣긴 했는데, 이래서 즉 저희 그때 권리당원이 전주시에 6, 7만 명 정도, 저도 재미나게 한번
0: 그 정도 된대요.
2: 해봤는데 6,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면 전주시의 전주 민주당의 권리당원 6, 7만 명 정도라면 그에 연관된 사람들까지 하면 사실상 여론을 거의 대부분 주도한다고 봐도 사실 무관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 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참 지금 정청래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당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당 안에서의 안력 다툼만 관심을 갖는다는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요.
0: 결과적으로 이걸 누가 차지하는가? 뭐
2: 그렇죠.
0: 이런 거?
2: 거기에만.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주 시민들, 전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냥 민주당 에 대한 그 바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시민 언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비해서 어찌됐든 컨텐츠화를 해서 그것들이 이슈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0: 우리 오케이님도 한 말씀 여쭤보세요.
1: 그 지금 이 선거방송 토론회의 주최자가
0: 14개
1: 시민단체였다라면 이렇게 후보자들이 자신 있게 아 우리 지역구는 다 민주당 안 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안 나가겠습니다. 과연 이럴 용기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과거에는 기초 의원 후보들도 다 운동장에서 연설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네 편 내 편이 막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이 끝나면 그 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 기회를 주게 만들고, 우리 광역 지금 지역구 12개 중에 10군데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경선은 치열하게 했어요. 이분들이. 경선은 정말로 치열하게 했는데, 경선이 곧 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선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선거가 돼버리지 않나. 전라북도의 선거가. 전주시의 선거가. 그래서 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걸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시장 후보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그 후보자들이 그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TV 토론을 안 해준다. 그 뭐지 도지사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 때문에. 근데 자기네들은 더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몇 군데라고 그랬죠? 아까
3: 여섯 군데죠.
1: 여섯 군데 지역구를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했을 때는 그래도 전주시 그 선거구 중에 뭐 정의당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구 후보들이
0: 경쟁이 있는
1: 그러니까 다수당이 포함된 후보들 중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어떤 이런 취지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전혀 무색해져 버린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 나온 것에 만약에 나와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정의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이든지
0: 네.
1: 아니면 미처 이런 데 나와서 전주시 발전이나 지역구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든지
0: 네.
1: 그 고민은 있으나 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든지
0: 네.
1: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1: 열날라.
0: 이 정도 우리 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얼추 비슷한 말.

0: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권자들이 대한다면 어떻게 그 후보자 그 종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 와서 말하라는 거잖아. 뭘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판단 기준을 한번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1: 좋습니다.
0: 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준을 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 거 싶은데,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도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꽤 야심찬 기획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스타일, 예를 들면 선거가 치러지면 어떤 정책 공약 같은 것을 두고 서로 막그 치열한 다툼이 있고 토론이 벌어지는 형식에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데, 제 표현대로 하자면 담담하게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왔는지, 뭐몇 가지 어떤 질문이 된, 예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물어서 그것들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걸 이제 좀, 정리된 표현으로 하자면 도시에 대한 철학이나 이면 속의 깊은 생각들을 좀 드러내 보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획 의도였는데요. 실제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참여한 입장에서, 진행해 본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두분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먼저,
1: 아,
0: 네.
1: 저부터요?
0: 네.
1: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0: 네.
1: 그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지상파 토론회라고 하면
0: 네.
1: 후보들끼리 말꼬리 붙잡고
0: 네.
1: 1분인데 막그 시간을 초과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자의 제지를 받거나
0: 네.
1: 아니면은 그 토론자들끼리 말싸움을 이어가거나 대개는 이러한데
0: 네.
1: 우리가 똑같은 질문지를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생각을 끌어내고 답을 받아내고 하는
0: 네.
1: 과정에서 이 부분은 차분하고 좋았다라고 보여지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도 사전에 이 절대 논쟁은 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입장만 피력하라라고 주지를 충분히 시키면서 토론도 한번
0: 서로 좀 붙여보는
1: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뭐 이제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각 정당의 색깔이 뭐 뚜렷하고 또한 분은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참고로 우리가 그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아마 그 실제 그 방송을 그 청취자들이 보셨을 거고, 충분하게 판단해서
1: 그래서
0: 좋은
1: 이제
0: 잠재자료가 될것 같아요.
1: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 동네 선거방송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좀더 나를 우리 동네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아까는 화는 좀 났는데
0: 다시 한번
1: 지금은
0: 또 생각이 나시나요?
1: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대1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0: 그렇죠.
1: 굉장히 제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 기회가 되면 좀더 기획을 잘 하셔서.
0: 그래요. 우리 이제 JK님 한번 말씀.
2: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아까 고객님 말씀하신 대로 살짝 그 내용이 제한적이니까 아쉬운 면도 있었고, 뭐 거의 비슷한 그 느낌인데, 어차피 저희가 같이 뭔가 동일선상에다 놓고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뭐 느낌이 아주 뭐 다른 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 시민 미디어를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입장에서 좀더 다양한 그 자원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일들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한 의원을 뭐 제가 이제 블로그에 뭔가 적었

0: 있었는데, 그 선거 방송 전에 이제 내지 말라고 이제 저희 PD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요즘 뭐 재미나니까 한 번에 딱 스캔을 해주잖아요. 네. 또 그 기사도 보고.
1: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네, 물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용을 더 후보자님들께서 하셨으면 좋겠고, 선거 기간 동안 반짝 말고, 저희 이제 그 저희 라디오에 오셔서 더 많은 분들, 뭐 실국장님들도 오시면 좋겠고, 또 시의원 분들, 도원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좀 그런 쪽에 미쳐 있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손천원님 여기에 대해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3: 아니요, 저는 실은 뭘 꼭 훈훈하게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필요한 그 훈훈한 것보다 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2: 좀 검증이라든지
0: 네, 그런 아니 저는 저도 살짝 그거엔 동의합니다.
3: 예, 네,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한 강박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그 보면 제가 아까 그 했던 의미는 뭐냐면 30년 전, 40년 전, 그 뭐, 조상의 묘까지 들먹거리면서.
2: 지금 선거에서? 네,
1: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네. 저는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트집 잡기로 가기로 하면은, 네. 그건 이제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실천력을 담보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우선적일 것 같은데 무의미한 걸로 논쟁을 하고 아 옛날에 이 사람 내 그 조상의 조상이 네. 이랬다더라까지 올라가면 대개는 이제 그렇게 막 급이 높아질수록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네. 뭐 시원 후보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네. 시장 후보들이 저는 지난번에 이 저기 그 시장 후보 토론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일부 지적들이 좀 불필요한 그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했던 얘기고요.
2: 네. 방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3: 아니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게 제가 전주시 나선거구에 이제 패널로 들어갔는데 네. 나선거구에 들어왔는데 네. 여긴 여민영 후보가 이제 진보당의 여민영 후보가 나와가지고 좀 길게 저희가 공약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공약이 외유성 연수 거부, 해외 출장 제도 전면 개편, 업무 추진비 삭감 투명성 강화 이런 내용들이 공약으로 들어갔고 이 공약들은 진보 정당의 이제 공약에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네. 측면이 올해 좀 많이 도드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러한 공약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난 민선 8기를 평가를 하게 되면
2: 그 문제가
3: 이 문제가 나왔죠. 굉장히 네. 부각됐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렴도 문제도 굉장히 부각됐었고 왜 이 문제가 나왔는가 이 공약이 나왔는가 이제 이러한 측면들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후보자에게서도 나올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얘기를 하다면 뭐 전주시장 이제 그런 부분 분들의 대담도 하고 조금 더 포문이 되신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기초와 강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이런 의제들을 좀 뽑아가지고 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1: 네, 네 좋습니다.
2: 이제 최초의 이제 기획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달 이제 그 끝나가는 판인데 뭐 이를테면 12월이나 뭐 1~2월 달 이때는 이제 뭐 정당을 그 대표하는 그, 뭐, 젊은, 그, 청년들 모시고, 좀, 각, 자기의 그, 특색 있는 비전과 포부를 좀 밝히는 형태도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보태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제가 더, 그, 이번에 진행된 형식을, 보다는 더 선호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는 같이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오키포차에 나오신 세 분이 나왔잖아요. 세 분이 나와서 각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싸우는 형태로가 아니라 자기 그 생각을 좀 담담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그러기 위해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일단 일정으로부터 해서 다뤄야 될 의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해진 측면이 있고 붙여놓으면 그게 또 싸움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1: 2년차 PD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2: 좀 우리가 하기 쉬운 그 접근을 그렇게 네. 이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3: 지금까지 하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요.
2: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했던 포맷도 뭐 유효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좀 유권자들에게 걸러진 그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검증의 그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 말씀까지 다음에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좀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쯤에서 한번 할게요. 들으실 노래는 우리 손 처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니니 판트의 너를 응원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가 들은 노래가 너를 응원해라는 노래였는데 손 처장님이 선곡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을 응원하신 건가요?
1: 아니, 그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0: 특정한
1: 네,
0: 후보자?
1: 선거방송 토론회 나오신 후보님들을 응원합니다.
0: 아, 그래요? 저 같은 맥락으로?
1: 예.
0: 네, 그래요. 방금 이제 우리가 이그 광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후보자들과의 그 토론에서도 이 광고 후에 그 마지막 질문이 이 시민미디어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생각 속에 잘 연결시켜서 후보자를 고르는데 활용하시도록 하면 될것 같고, 두분 후보자에게, 방송을 들었던 두분 후보자에게 공이 들었던 말미에 그 생각과 다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방송인인 만큼 그 대목에 대한 생각들을, 두 분, 오키님과 제이키님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 네.
0: 제이키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어떠셨어요?
2: 뭐, 한 분은 많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해 보이셨고, 위치에 따라서, 뭐,
0: 네.
2: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여유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또한 분은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여의치 않아 보이는 그런 감정도 조금 느끼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뭐 많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더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을 좀더귀 기울여 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 목소리에 더 경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오키님 한 말씀 하시죠.
3: 네, 그때 두분 후보자들께 들었던 공동체 라디오에
0: 네.
3: 대한 생각은, 이제 두 분이 만약 두분 중에, 이제 우리가 모셨던 분들이 두 분이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이, 시장이 된다면,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은. 소통하는 시장, 알 권리를 충족하는 시민을 지향하는 생각은 똑같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누가 시장이 되든,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주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굉장히 투명한 시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시장에게 전달될 수 있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부디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0: 그 방송을 보셨을 텐데, 뭐이 방송에 나가기 전에 나왔으니까, 두분 공이 그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그게 이제 전임 현재 그 시장에서의 불거진 그 소통 문제를 그두분다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거기에서부터 그 동력을 찾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케이님 말씀처럼 그 방송에서의 약속대로라면 새롭게 이 도시가 시민들로부터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3: 네.
0: 이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 네.
0: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은 세 분에게 공이 가는 겁니다. 아까 저는 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 말고 이제 잘 골라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직급에 관계없이 뭐 시장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우리를 대리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틀로 고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뭐 기준이나 이야기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손 처장님부터 한 말씀.
1: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 후보자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공개돼 있는?
1: 네, 공개된 네.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네. 이제 전과 얘기를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 전과 그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을 좀 봐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당이 오랜 시간 이제 권력을 좀 독점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와 정치인 간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밀접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그리고 또 지방의원 다수가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온 인물들이 뭐 전략공천을 받기도 하고 정치인으로 낙점돼가지고 이제 정치인의 영역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발생했었던 이해관계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실은 이게 범죄 경력에서 드러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과를 보셔가지고 뭐 사업상 발생시킨 뭐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환경과 위생 문제들이 있는지 탈세 문제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각종 직책에 있으면서 보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후보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전 일이다 뭔지 이런 이유로 뭐 거부하기도 하고 문제 뭐 소홀히 뭐 자기들은 뭐 이미 뭐 개가 전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권자가 먼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페이스북 댓글 제가 네. 달았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네.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를 욕하지만 사실 네.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시민단체 그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 전과에 대한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과 기록만 잘 분석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또한 하나 뭐,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 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진영에 가담해서 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 나온 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이케님 한 말씀.
2: 아, 예. 저는 뭐 어차피 너무 정리를 네. 잘 해주셨고 딱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0: 네.
2: 저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제 찍어야 그분들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0: 네.
2: 제가 12.3 계엄을 겪으면서 뭐 이 자리에 온 것도 절대 민주주의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권자잖아요. 저희가 권한을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권한을 줄 때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될지를 많이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도 12.3 계엄 이전에는 생업이 바빠서 사실 거의 신경을 못 썼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만 오로지 매진 뭐 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주변 정말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을 어떤 분들이 까시는지 또 어떤 돈을 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정도쯤이라도 좀 알 수 있는 유권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지혜로운 유권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잘 살펴보면 그 어떤 분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사실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물 하나만 꼼꼼히 살펴봐도 아 이게 좀 냄새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그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오키 그 진행자님 한
3: 네,
0: 말씀.
3: 네. 그 두 분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손주아 처장의 의견을 덧붙여서 캠프를 봐도 어느 정도 후보자의 그릇이나 재량이나 이런 것들 좀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후보자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길버 PD가 시장에 나왔다. 나는 길버 PD가 어떤 것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버 PD가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순수한 생각으로 어떤 정치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이해관계가 포함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잘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겠죠. 처음부터 나 불량한 시장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공신 정치.
0: 도와준 사람.
3: 예.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가 왔고 누가 왔고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넣어야 되고 어디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지금 그 기초 단체장들이 실패했던 덕목들을 보면 시장을 잘할 의지는 있으나 정무직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0: 사람 쓰는 걸로 인해서
3: 그렇죠. 네. 이제 시장이 정무직으로 손발 맞출 사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그룹으로 좀 그러니까 열심히 선거 돕고 저는 그 선거를 열심히 도왔던 분들은 처음에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난 거기 가서 뭘 할 거야라는 기대감부터 없애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시장이 잘하네 못하네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0: 도시 이야기만 잘 들어도 이 도시가 굉장히 밝아지고 희망찬 도시로 바뀔 건데
3: 기승전 도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 여러분 그 오키 진행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길버 PD가 시장이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3: 네.
0: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2: 나오면 찍습니다.
3: 안 찍어요 저는.
2: 아 좋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 혹시 이제 며칠 후, 한 일주일 후면은 결론이 나잖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10초든 20초든 한 말씀씩, 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3: 선처장님 하시죠?
1: 아닙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네. 지금 굉장히 막,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어쨌든 자기 당내의 문제잖아요.
0: 네.
3: 근데 마치 이게 전북 전체의 일이냥 이 호도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의 문제가 우리 전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0: 선택이어야 되는 거죠.
3: 예, 네. 누구일 것인가의 현명한 선택이어야지 누구를 응징하기 위해서 뭐 시장 선거는 뭐 경선은 뭐 그런 대로 뭐 잘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늦게라도 저기 우리 기초원 후보들께서도
0: 네.
3: 뭐지? 아까 그
0: 우리 동네
3: 선거방송 네. 예,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0: 네.
3: 어색해서 했네.
2: 네. 저는 이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언론 그다음 시의원단체 하셨고 이제 시민운동을 하셨고 저는 진짜 완전 시민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 민주주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되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범. 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소리들을 각자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의를 모아가는 게 민주주의지 않나.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도시 이야기가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0: 도시약이 포에버.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강조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동네 선교 방송을 꼭 살펴보시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해볼 만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선택은 끝나고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새로운 사년에 대한 기대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물음표가 여전하게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결과에 잘 담겨 이 도시의 내일을 향해 좀 더 가까운 궤적으로 향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도 그 마음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6월 3일.
1: 6월 3일.
2: 6월 3일.
3: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네, 여러분, 5월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5월의 끝자락에서 저희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러와 함께 좋은 시간 함께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먼저 첫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엔들리스 러브입니다.

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들은 엔들리스 러브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들으셨었더라면 네, 이 곡이 지난주에 끝곡으로 나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네, 너무 조금밖에 못 들어서 네, 오늘 첫 곡으로 한번 선곡해봤고요. 또이 곡은 저희 광고 음악으로 한때 많이 쓰여 있어가지고 예, 매트리스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지 않았을까? 네, 곡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음악을 들은 이유는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6년도에 유행했던 그러한 곡들 중에서 선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곡이 몇 곡이 있었는데 그중에 위트니 휴스턴의 곡들을 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How Will I Know? 그리고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두 곡을 휘트니 휴스턴의 음성으로 연달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위트니 휴스턴의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정말 흥겹게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라이오넬 리치, 다이아나 로스 얘기하면서 We Are The World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1985년에 미국의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곡을 하나 만들었죠. 그 유명한 We Are the World인데요. 사실 We Are the World를 만들기 전에 유럽 쪽에서 1년 전에 먼저 곡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Live Aid라고 하는 글로벌 자선 콘서트를 하면서 네, Do They Know It's Christmas Time이라고 네, 요 곡이 나오고 나서 미국 쪽에서도 야,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USA for Africa. 그리고 바로 이 라이오넬 리치와 마이클 잭슨이 곡을 하나 만든 것이 We Are the World였습니다. 유럽 쪽에서 그 라이브 에이드에 참석한 가수들이 참여한 가수들이 뭐 마이클 잭슨은 USA고요. 조지 마이클, 네, 스팅, 뭐필 콜린스, 뭐 데이빗 보위, 뭐폴 매카트니 이런 분들이 먼저 라이브 에이드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1985년 1월 28일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 시상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후에 가수들이 다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리 곡은 만들어 놨는데 같이 이제 공동 녹음을 한 것이 바로 We Are the World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들으신 이 위트니 휴스턴은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라이브를 하거나 할 때는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공동 녹음 앨범에는 위트니 휴스턴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뭐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 그리고 이제 스티비 원더, 폴 사이먼, 케니 로저스, 빌리 조엘, 티나 터너, 브루스 스프링스틴, 신디 로퍼 다들 잘 한 번쯤 들어봤던 가수들이죠. 금방 들으신 다이애나 로스, 뭐 레이 찰스, 밥 딜런, 뭐 이외에도 한 40명 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We are the world입니다.

네, USA for Africa, We Are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노래가 나오면 아, 이 부분은 어떤 가수가 불렀네, 이 부분은 누가 불렀다 이렇게 또 맞추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 메이킹 무비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We Are the World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수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눈치 싸움도 있고 경쟁도 있고 또 어느 파트를 누가 부르냐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6부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주로 1985년에서 6년, 7년 정도에 유행했던, 정말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곡들을 일부에서 좀 들으셨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야, 클래식은 언제 듣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네, 클래식을 이제 2부에서는 좀, 들으실 예정입니다. 제가 언젠가, 뭐, 그렇게 오래되기 전에, 한스 짐머의 곡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네, 영화 음악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네, 인터스텔라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번 여름에, 한스 짐머 영화 음악 콘서트가, 이제, 개최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스 짐머를 좋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많은 한스 짐머의 영화 음악 중에서 오늘은 그러면 뭘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 이것도 한스 짐머의 작곡입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 사운드트랙 스위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요 곡은 조금 예 사운드트랙 스위트라서 좀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들으시면 그 영화가 쭉 떠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스 짐머 작곡 탑건 매버릭 사운드트랙입니다.

무슨 음악을 듣고 오셨는지 아마 나중에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탑건 매버릭의 사운드트랙 스위트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한스 짐머 작곡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한스 짐머는 이제 대표자고요. 예. 뭐 해럴드 펠트메이어 이분은 원래 오리지널 1986년 그 탑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작곡가고요. 또 레이디 가가도 참여했고 예, 론 벨프라는 분도 같이 다 참여해서 이 전체 OST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탑건 저도 원래 오리지널 탑건도 좋아했고 매버릭도 나름대로 예, 정말 탐 크루스의 그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스 짐머의 역시 영화 음악 작곡도 좀 훌륭했고요. 한곡더 듣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한스 짐머의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사운드트랙 중에서 승리의 테마 빅토리 스임을 듣고 왔습니다. 웅장하네요. 네, 역시 그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런 웅장함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스 짐머가 역시 현대 영화 음악계의 거장인 이유를 또 알 것 같아요. 이 글래디에이터에는 또 다른 또 유명한 그 OST 사운드트랙이 있는데 Now We Are Free입니다. 리자 게라트가 참여한 Now We Are Free를 들으시면서 오늘 저희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오래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이 하늘을 자주 보면서 와, 저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저 많은 별들은 다 어디에서 왔지? 뭐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어른이 되고 나니 별이고 우주고 하늘이고 당장 먹고 사는 걱정, 건강 걱정, 인간 관계 걱정하느라 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다 가끔 삶이 팍팍해질 때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하늘을 찾고 별을 세고 또 이 광활한 우주를 상상하며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가끔이 되도 않는 고차원적 질문을 남발하곤 합니다. 네,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 주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영화 이야기고요. 우주를 여행하는 영화이면서도 사실은 인간의 외로움과 사랑, 양자 물리학, 블랙홀, 시간의 상대성 같은 조금은 어렵고 낯선 이야기들을 놀랍도록 감성적으로 풀어낸 영화,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영화 속 인상 깊은 장면들과 함께 시간, 중력,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한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물리학 이야기까지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이 마침내 오늘에야 닿는 것 같군요. 함께 빛날 준비 되셨나요?

박효신의 스텔란 나이트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죠? 오늘 29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허리가 한번 탁 꺾일 1년에 그 허리 중간이 한번 꺾일 시점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한 해도 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80번째 영화편이고요. 네. 오프닝에 언급한 바로 그 영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실제로 물리학자 킵손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블랙홀과 중력 그리고 시간의 상대성 같은 개념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현해냈는데요. 특히 이 영화 속 블랙홀, 가르강투아는 단순한 어떤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 계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공상과학이라기보다 어쩌면 감성물리학, 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현대물리학의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양자얽힘에 더 가까운 작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영화의 줄거리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인터스텔라의 그 에센스가 된 현대과학이론, 양자물리학이나 뭐 신경과학, 상대성이론 같은 과학이야기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외부세계, 즉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내는지에 대한 조금은 아리까리한, 스피리추얼하면서도 오컬트적인 약간 범우주적 관점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가 사이언티스트도 아닌데 심리학자도 아니고 어쨌든 뭐 공부하는 거니까요.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또 궁금한 점, 호기심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과학, 사람 심리가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도슨트. 아주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신박하지 않을지언정 살짝 좀 그 수준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간과 우주를 가로지르는 여정 인터스텔라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 MHz와 영월 FM 99.1 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영화편이고요. 인터스텔라와 현대 물리학개론. 예, 나 참 사이언티스틱하네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슨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들어갈 텐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다크나이트, 또 인셉션, 덩케르크, 오펜하이머까지 언제나 그 시간을 비틀고 또 인간 심리와 철학을 아주 광대한, 거대한 스케일 안에 담아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주연 배우들도 정말 화려합니다. 뭐 쿠퍼 역의 매튜 맥커너이, 브랜드 박사 역의 앤 해서웨이, 그리고 어린 머피와 성인 머피 역에는 맥켄지 포이와 제스카 체스테인이 열연했고요. 음악에는 한스 짐머, 그리고 배급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가 함께했습니다. 뭐 이 당시 영화의 80%는 뭐 이 스튜디오에서 거의 해결을 했죠. 꽉 잡고 있었죠. 당시 전 세계 흥행 수익은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 가까이 동원하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이었어요.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 유독 이 영화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영화 이야기부터 뭐 과학 이론까지 얘기를 해야 돼서 네.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구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죠. 요즘 시대하고 똑같아요. 보통 예전에 뭐 종말이 올 때 기근이 심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뭐 이렇게 창궐하고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세대가 좀 그래요. 이상기후와 모래폭풍이 반복되고 농작물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인류는 더 이상 발전과 탐험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대가 된 겁니다. 한때 나사 파일럿이었던 쿠퍼는 이제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면서 살아가죠. 그에게는 아들 탐과 유난히 총명한 딸 머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머피의 방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책이 떨어지고 먼지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치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일이 반복되죠. 처음에는 유령의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쿠퍼는 그것이 중력의 신호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따라간 곳에서 비밀리에 존재하던 나사 기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쿠퍼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잠깐만요. 저 이 깜빡했어요. 요 얘기하다가 배경음악으로 BGM을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 어떤 BGM이냐면 네, 잠깐만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데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고요해요. 이 음악이. 그 약간 수면용? 잠안올 때 듣는 또 학습용으로 좋은 명상음악에 가까운 그런 홀리한 음악이어서 배경으로 쓰기에 좋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려드리기에는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배경 BGM으로 좀 깔고 갈게요. 깜빡했어요. 처음에 깔고 간다는 게. 네. 음악 너무 큰가요? 소리가? 네. 살짝 좀 줄이고 BGM이니까. 네. 이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 비밀리에 네, 그렇죠. 존재하던 나사 기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쿠퍼는 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성 근처에 정체불명의 어물이 나타났고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새로운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그 어떤 깨달음을 이제 본인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쿠퍼는 가지 말라고 울며 매달리는 딸 머피와 가족을 뒤로 한 채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화는 단순한 우주 탐험 영화가 아니라 시간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인터스텔라는 처음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영화의 시작은 놀랍게도 한 영화 제작사와 물리학자의 만남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980년대 영화 제작자인 린다 옵스트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킵손을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비록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되었고 이제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야 우리 진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우주 영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서로 이런 소통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화가 오늘 이 영화 바로 인터스텔라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장난삼아서 했던 대화가 실제 이제 영화의 탄생의 기원이 된 거죠. 깁스는 실제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특히 블랙홀과 중력, 또 상대성 이론 분야의 권위자였고요. 다시 말해 영화 속 과학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닌 실제 과학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감독은 조스와 ET를 만든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였다고 하고 또 각본에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인 조나선 놀란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과정에서 제작사가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연출은 이 형인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된 거죠. 마치 운명처럼. 놀란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해 무려 4년 동안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고 킵손과 끊임없이 그 시나리오를 토론하면서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인터스텔라는 기존 SF 영화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CG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고 일단 실제 세트를 거의 만들어서 촬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어떤 거대한 옥수수밭도 실제로 영화 그 캐나다에서 재배한 것이었다고 하고 또 모래폭풍 역시 실제 특수효과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선 내부도 실제 크기로 제작이 된 것이고 무중력 장면 역시 크레인 장치를 이용해 촬영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 우주선 발사 장면 있죠. 그 장면 역시 실제 아폴로 발사 영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능하면 뭐든 가짜가 아닌 진짜로 찍는다라는 이런 신념이 놀란 감독 특유의 철학이 영화 전체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영화 OST에는 라이온킹, 인셉션, 또 다크나이트에서 함께했던 음악감독 한스 짐머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한스 짐머 음악의 그 특징은 우주 영화인데도 전자음보다는 굉장히 파이프 오르간 같은 이런 악기들을 좀 정적인 악기들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BGM에 들으시는 것처럼 덕분에 영화 음악이 정말 흔한 SF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닌 마치 거대한 어떤 성당 안에서 듣는 우리 인류의 기도처럼 아주 매우 홀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 드시죠? 지금 BGM 들으시면서. 왠지 그 가부좌하고 앉아서 명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인터스텔라를 특별하게 만든 건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과학 이론인데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간이란 건 모두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거나 또 강한 중력 근처에 가면 시간은 자동 반사적으로 느려진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그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영화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영화 속 밀러 행성에서의 단 한 시간이 지구 시간으로 무려 7년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퍼 일행이 잠깐 행성에 다녀온 사이 지구에서는 이제 수십 년이 흘러버리는. 그리고 영화의 상징 같은 존재 바로 블랙홀 가르강투야가 이제 드러나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블랙홀의 모습이 실제 과학 계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인데요. 킵소는 이 블랙홀 주변의 빛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직접 계산했고 그 결과 영화 속 가르강투야가 탄생한 겁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몇 년 뒤에 실제 블랙홀 사진이 공개됐는데 영화 그 인터스텔라 속의 그 모습과 이 블랙홀에 굉장히 흡사해서 비슷해서 영화가 과학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영화의 상상을 따라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놀라움을 또 자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웜홀입니다. 웜홀. 웜홀은 쉽게 말하면 우주의 지름길인데요. 우리가 그 지구 표면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 둘레를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름길로 향하는 것처럼 마치 멀리 떨어진 우주를 순식간에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웜홀이죠. 웜홀. 물론 아직 실제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영화 속의 인간들은 이 웜홀을 통해 새로운 은하로 이동하고 또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이 테서렉트 장면이 등장하죠. 이 장면은 5차원 공간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 앞, 뒤, 좌우 또 위아래로 된 3차원 공간만을 상상하죠. 3차원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시간까지 포함하면 4차원의 시공간이 되는데 근데 영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만약 더 높은 차원이 인류에 존재한다면 시간조차 공간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왜 그 외계인들은 성관을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도 인간이라는 존재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는 선형적인 개념이 아닌 평행우주, 평행이론, 다차원적인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차원적인 존재라는 이론이나 가설도 요즘 뜨고 있는 그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그러니까 양자얽힘 이론과 연결했을 때 전혀 이게 정말 망상이나 공상은 아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이제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워낙 꽂혀있는 그 분야라서 영역이라서 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좀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네, 애써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학교 다닐 때는 이 과학 수학 시간이 사실 얼마나 지루하고 싫었던지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야, 나 진짜 이과 머리는 아닌갑다 했더랬는데 이렇게 나이 50 반평생 넘어서 이렇게나 또 물리학에 진심이 될 줄은 저는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봐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쿠퍼는 블랙홀 내부에서 과거의 머피방을 바라보게 되고 중력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려도 시공간이 가로막아도 전해지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진심, 감정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세상에서 왜 우리는 우주를 바라봐야 하는지, 인류는 왜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가야만 하는지, 인간은 원래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던 존재였고, 또 바다를 건넜고, 달에 착륙했고,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존재였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차원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영역을 놀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근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놀란 감독의 의지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그런 상상력과 용기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는 블랙홀과 웜홀과 기저의 어떤 물리학 이론을 깔고 있지만 정작 영화가 스크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함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마음,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진심.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차가운 우주 영화이면서도 이 상아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유독 우리 그 정이 많은 한국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지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또 얼마나 따스운 민족입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 사람과 마음, 가족과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으니까요. 음악 듣고 2부 이어갈게요. 악동뮤지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저스틴 비버, 스테이.

네.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음악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네, 또 BGM 깔았어요. 네, 바쁘네요. 진행하랴 또 엔지니어링 하랴. 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당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의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우리 제작자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죠. 좀 수준 높은 방송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많이 애청해 주세요. 네. 물론 힐링하트 도슨트도. 자,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들어갈게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 1부에서 인터스텔라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감정선 중심으로 함께 나눠봤다면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시간이 느려지는 건지, 블랙홀 근처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쿠퍼는 어떻게 딸에게 신호를 보낸 걸까 등등 영화 속 과학 이야기와 숨겨진 설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꾸 혀가 꼬이죠. 참고로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BGM은 요 인터스텔라의 메인 OST입니다. 굉장히 정적이고 홀리해서 제가 따로 OST로 음악을 들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았어요. 자, 우선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 이론이 중력이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라는 개념인데, 영화 속 밀러 행성에서는 단 한 시간이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시간으로 무려 7년에 해당합니다. 아니,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너무 과장 아니야? 하실 텐데, 놀랍게도 이건 실제 물리학 이론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그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게 바로 요 중력에 관한 이야기죠. 설정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할수록 그 일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이제 한 10년 먼저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시간이 절대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들고 질량은 커지는 거. 여튼 결과적으로 시공간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바뀔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거, 그 빛의 개념, 속도는 절대적이다라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면, 그보다 10년 늦게, 1915년인가? 그쵸? 네, 1915년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후에 한 10년 늦게 발표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은 이제 빛의 속도가 아닌 중력의 절대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느려지고, 이 엄청난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어서 그 결과 시간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건데, 지구에서도

실제로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관측됐다고 하죠.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시계라는 걸 사용해서 높이가 겨우 몇 센치만 달라져도 시간의 흐름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걸 측정해낸다고 하니 영화 속 설정이 완전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니라는 게 되겠죠. 물론 이 인터스텔라처럼 1시간이 7년 수준이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중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영화 속 밀러 행성은 이 초거대 블랙홀인 가르강투아를 근처에 존재 가르강투아 근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했던 그 거대한 벽, 벽 같은 파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건 역시 단순한 연출이 아닌 설정이 아닌 블랙홀의 그 강력한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기조력, 그죠? 기조력 현상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위치마다 중력 차이가 너무 커서 바다가 말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 외에 이 달 때문에 지구에도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블랙홀은 그 스케일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장면 중에 쿠퍼가 어떻게 이 우주선을 분리해서 스스로 블랙홀로 떨어졌을까 하는 장면일 텐데, 핵심은 바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있다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쉽게 말해서 자동 반자동 법칙 같은 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쪽으로 던지면 반대쪽으로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나가잖아요. 그 외에 그 얼음판 위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친구들하고 장난할 때 친구를 딱 밀면 그 친구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같이 뒤로 밀려나가잖아요. 그 반동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쿠퍼가 자신의 캡슐과 로봇을 블랙홀 방향으로 던졌을 때 남아있는 우주선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게 된 거죠. 영화에서는 그 에밀리아 브랜드 박사가 탄 모선을 살려보내기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그 고도의 물리학 법칙이 그 베이스에는 깔려 있었던 거죠. 충실하게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란 감독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지를 또 여기서 상상해보게 되는데, 거의 4년 정도를 뭐 상대성 이론, 5차원, 물리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들이 영화의 곳곳에 녹아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스텔라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 바로 블랙홀입니다. 영화에서 블랙홀은 하나의 우주적 어떤 현상처럼 묘사되는데, 그렇다면 블랙홀은 왜 빗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우리가 천체에서 탈출하려면 일정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고, 그거를 흔히 이제 과학에서는 탈출 속도라고 한다고 해요. 이 탈출 속도라고 부르는데, 블랙홀은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수준인 거고, 근데 사실은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그 정확한 명제이잖아요. 과학적 논리잖아요. 증거. 빛이 1조에 지구 1초에 이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그렇잖아요.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블랙홀에서 이 빛이 빠져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수준인 거죠, 블랙홀은, 말하자면.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블랙홀에 한번 들어가면 탈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도 블랙홀이겠죠.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검게 보이는 거고요. 갑자기 그 이야기 생각나요. 이게 또 약간 삼천포인데, 그 누구죠? 그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고 주장한 그 양반. 갈릴레오. 천재 물리학자. 이 갈릴레이가 어느 날 빛의 속도를 재고 싶었대요. 너무 빛의 속도가 궁금해서 자기 조수하고 같이 산을 올라갔다 갑니다. 산을 올라가서, 야 조수야, 내가 이쪽 산의 정상에 있을 테니까 너는 맞은편 산 정상에 서, 거기 서서 내가 여기에서 딱 전등 불빛을 딱 비췄을 때 네가 서 있는 그 산 꼭대기까지 몇 초 만에 이 빛이 도착하는지를 한번 네가 한번 재어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참 지금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어떻게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 속도를 재냐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웃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지금 알았던 걸, 그죠?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누구죠? 유시아 신 맞죠? 유시아 신의 그 잠언 시집처럼 제목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갈릴레오가 자기 조수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실험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우습고 뭔가 좀 유치해 보이고 이런 설정들, 이런 그 시작이 굉장히 큰 그 인류를 이성과 진보 속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핵심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방 안에 불을 껐을 때 그 빛이 다 어디로 사라지냐고 흡수되는 건가? 어디로 갑자기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류가 진보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신박한 뭔가 예를 들고 싶었는데 들지 못했어요. 네. 제 한계입니다. 한계. 자, 그래서 또 샜는데 잠깐 어디까지 했죠? 아,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블랙홀 가까이 가면 몸이 바로 찢어지나? 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죠. 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이런 블랙홀 가까이 가면 몸이 다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중력이 세서만은 아니고 핵심은 몸 위치마다 받는 중력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머리가 가장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더 가까우면 발보다 훨씬 강하게 끌려가겠죠.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몸이 점점 이렇게 엿가락처럼 면가닥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걸 스파게티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파게티 면처럼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길게 가늘게. 또 인터스텔라 최고의 난제인 5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영화 보고도 좀 멍해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쿠퍼가 마지막에 들어간 그 이상한 공간 기억하시나요? 끝없이 이어지는 그 책장 구조 같은 그 공간. 네,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장면은 이제 테서렉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공간을 그러니까 3차원의 형태로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3차원, 4차원,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가로, 세로, 또 기둥 다 있고 공간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있지만 4차원, 5차원 그 위의 차원들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해놓은 것이다. 3차원의 공간처럼. 그래서 영화에서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공간처럼 표현한 거고 저는 굉장히 신박했어요. 그 설정 자체가. 그래서 쿠퍼가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축을 이동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과거의 머피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고 책장을 건드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이 설정 자체도 중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시공간도 우리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적인 상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영화 후반부의 핵심 장면은 쿠퍼가 시계를 통해 딸 머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보통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울었던 바로 그 장면이죠.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중력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존재들로 설정되어 있고 쿠퍼는 그 도움을 받아서 시계 초침을 미세하게 움직인 거고 그 움직임을 모스보호 형태로 전달한 겁니다. 즉 사랑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엄청난 그 물리 데이터 전송이었던 거죠. 네, 얼마나 신박한 현대 물리학에 근접한 설정인지 이 영화가 이 오래전에 10년 전에 나온 영화라는 게 참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이 영화에 어떤 과학적 오류나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정란만 가지고 외계 행성에서 인류를 재건한다는 설정 같은 건데 실제로는 인간 몸속 세균이나 미생물 또 생태 환경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죠. 이런 거는. 또 중력이 엄청난 행성에서 우주선이 다시 이륙하는 장면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뭐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영화 아닙니까 영화 예, 상상력에 어쨌거나 이 영화가 대단한 건 이 복잡한 과학 설정 안에서도 머피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 쿠퍼 역시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 핵심 감정은 가족이고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카일리 미노그 라이트업 듣고 와서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시간 관계상 음악을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네,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자, 또 BGM 깔아야죠. 이 정도 크기 괜찮죠? 바로 3부 들어갈게요. 사실은 저 콜드플레이 음악도 준비했었는데 시간 없어서 잘랐어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자, 3부에서는 영화 속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하셨을 법한 과학 이야기. 사실은 진 씨가 아주 요즘 흠뻑 취해 있는 바로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이런 과학 이론들이 우리 내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쉽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냥 눈 질끈 감고 들어주세요. 다른 데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끄시면 안 돼요, 라디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배우들의 연기도 신업도 모두 좋았지만 정말 인간의 의식이 현실과 연결될 수 있을까? 가능한가? 내 생각과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과 의문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된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요즘 현대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양자물리학과 양자얽힘, 양자역학, 양자파동 이런 개념인데 양자물리학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어떤 상식적인 세계랑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메커니즘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사물은 정해져 있다. 컵은 컵이고 물은 물이고 책은 책이고 오늘도 내일과 비슷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은 이 입자의 상태가 관찰자에 의해서 관측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 관찰자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저에 의해서 제 눈에 의해서 제 의식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식이 고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로 요 양자 물리학의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또 이제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한쪽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는 거. 근데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현실로 매니피테이션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 양자 얽힘의 이제 핵심 이론인데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야 고수인데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수인가 아직? 네, 아무튼 그래요. 기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전복시키는 약간 좀 혁명과도 같은 그 개념이어서 흔히 이제 과학자들의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는 조롱과 함께 눈으로 보이는 결과와 논리적 증거만을 어떤 과학의 지표로 삼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저항 또한 또 만만치 않았죠. 요그 물리학, 양자 물리학 개념은. 하지만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연구되고 있고 많은 증거와 논리 논거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양자역학, 양자얽힘의 핵심은 관찰자의 상태와 인식이 결과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내 의식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 그러니까 나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이 현현된다는 거, 매니피테이션 된다는 거, 창조된다는 거, 정렬된다라는 개념이 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인 거예요. 저 계속 지금 핵심 개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무심코 반복되는 어떤 감정과 말, 그리고 오래 유지된 나의 어떤 사고나 행동의 패턴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반복하는 행동에 이 우주가 양자장이 반응해서 그 감정과 행동을 그 의식을 내 현실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럴 때 우리 보통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안 좋은 일 뒤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이어지는. 사실 그게 어떤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내가 내 의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그게 머피의 법칙, 나한테는 머피의 법칙이 변함없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그 패턴에 양자장이 반응을 해서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창조해내는 거죠. 현실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어떤 관계, 환경, 반복되는 상황들, 그 루틴, 패턴들이 좋은 패턴이든 나쁜 패턴이든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감정과 의식의 흔적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사람은 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 신호를 먼저 찾게 되고, 늘 인정받지 못하고 못했다고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칭찬보다 무시당한 기억을 더 오래 붙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마다, 내가 수면제를 먹었을 때 잠이 잘 왔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마다 그 감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들인다거나 이런 행동들. 사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 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술 먹으니까 잠 잘 오네. 약 먹으니까 잠 잘 오네. 쇼핑을 하니까, 물건을 막 사들이니까 내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받았던 이 달콤한 보상이 내 뇌에 각인이 된 겁니다. 각인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도 같은 불안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잠이 안 오거나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 이럴 때 술을 먹었으니까 해결이 됐어. 이럴 때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해결이 되더라. 막 음식을 과식해서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패턴. 이 과거의 익숙한 패턴에 갇히게 되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역시 이 우주, 양자장, 양자에너지, 그 반응, 에너지는 그 과거의 패턴에 안착을 해서 다시 또 같은 패턴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내일도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루프를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의식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익숙했던 불안으로 회귀하고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수시로, 인간이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결과는 뻔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 가볍게 톡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뇌는 그 말을 계속 반복 학습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을 감정을 풀고 충동 소비를 반복하고 강박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그 양자장은, 양자 에너지는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건 그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뇌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했는가 보다 그 말 아래 깔려있는 그 감정 상태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돈이 없어서 계속 결핍과 불안을 붙들고 있다면, 내 통장 아직도 통장이네. 아, 뭐야, 29만 원이 전재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결핍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상 그 불안한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에너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은 통장이 되고 풍요는 오지 않고 원하는 현실이 더디게 늦게 오는 겁니다.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올 거예요. 하지만 더디게 늦게 온다는 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얼마나 내 의식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할 것인가, 나한테 풍요가 올 거라는 거, 내 통장이 통장이 아니라 풍요의 통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감정, 요 의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하느냐,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결국 나의 선택과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과 마음의 양자장의 반응에서 현실을 창조하고 정렬시킨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양자 물리학의 핵심인 거죠. 또 핵심 또 얘기했네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좀 어려운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기회가 되면. 중요한 건 완벽한 각성이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살다 보면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나 부처가 아니니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다시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또 술 마시려고 하는구나. 또 과소비하는구나. 또 과식하는구나.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구나. 이런 패턴을 내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가장 정말 중요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그때마다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인 선택.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감정을 붙들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숨 한번 천천히 쉬고 잠깐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기꺼이 다시 돌아온다. 과거의 패턴은 지나가고 나는 고요해진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딱 붙잡고 선언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마치 주문을 걸듯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바로 풍요로운 현실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 정신의 방향키를 다시 붙잡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과거의 그 어떤 패턴, 루프를 끊어내는데 습관이든 네, 뭐 의식이 됐든 관계가 됐든 상황이 됐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지금 클로징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인터스텔라 속 숨겨진 이야기부터 흥미로운 현대 과학 이론까지 아주 긴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이 블랙홀과 상대성 이론, 또 양자물리학, 인간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존재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영화 속 우주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에는 계속 계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고 또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내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공명되는 그 지점이 있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DJ 정진희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샘킴, 내가 나의 세상이라면.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시민의 눈높이로 검증한다. 일꾼의 자격을 묻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성원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되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 공동체 미디어,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합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후보의 다양성,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회 전주시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을 아우르고 있는 전주시 마 선거구입니다. 이곳은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인데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와 정의당 한승우 후보 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불참 통보를 해왔고 무소속 후보 외에 민주당 후보들은 사의소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5월 24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됩니다. 자세한 송출 일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 참석 후보자 소개합니다. 두 명의 후보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
6: 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5: 네, 이은경 후보였습니다. 다음 기호 5번 정의당 한승우 후보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정의당의 한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두 후보님 감사합니다. 토론은 총 90분간 진행됐고요. 기조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상호 주도권 토론, 시민 질문, 후보 공약 검증 등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규칙과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순서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종료 30초 전, 10초 전에 앞에 보시는 TV에 있는 경광등이 켜집니다. 이 경광등이 켜지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네. 그리고 후보들은 토론 규칙과 시간을 숙지해 주시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길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또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6: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전주시의원 마선구 후보 이은경입니다. 저는 시민을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생활정치입니다. 거창한 말보다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은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 불편 이야기를 들었고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이동과 주차 문제 여전히 불편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속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 천변 벚꽃길 축제와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전부터 어르신 교통 이용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까지 시민의 체감을 정책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보여주기식보다 정치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 끝까지 듣고 직접 움직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마성구 시민 여러분,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의 활력을 넘치는 생활정치 실천하는 시의원 조국혁신당 이은경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정의당 한승우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7: 네,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 지역구의 기호 5번 한승우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정의당 후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역구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로 전주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이러한 지역구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원칙 있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민생정치를 실천하고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지원조례, 고립 은둔 청년지원조례, 경계에선 지능인 지원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고 노동기본조례,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카드 이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였습니다. 전주 막걸리 축제를 개최하고 삼천의 버드나무 벌목을 막아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삼천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강변공원과 삼천주공6단지의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갈등의 핵이었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화와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문제에 대하여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원칙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원칙 있는 의정활동과 따든다 민생정치의 뒤에 돌아온 것은 부당한 고소고발과 징계 등 소수 목소리에 대한 각종 음해와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이 이겨냈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 단단해진 신뢰와 힘으로 골목골목 민생정치를 꽃피우고 진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 저 한승우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네, 기호 5번 정의당 한승우 후보입니다. 두 후보님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에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발언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 아쉽게도 마선거구의 모든 후보가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선택하는 자리인 만큼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직접 비교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의 의미가 매우 클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에 다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의견을 차례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오늘 토론의 불참 사태 어떻게 보는지 후보님들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7: 예, 보통의 후보들은 선거에 나가면 자기를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정책을, 공약을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전주 공채 라디오에서 마련한 토론회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겠다, 내지는 검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다른 토론회들도 보면 거대 정당들의 후보들이 토론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도 전주에 특히 민주당 일정 독점이 운영하고 있는 그 정치 행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론회 나가봤자 흠집만 잡히고 리스크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뭐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토론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 방송을 만들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네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건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민주당 후보들 내지는 이곳에 불참한 후보들이 정말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요. 단순히 공천에서 당선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토론에 불참한 사태에 대해서 한승우 후보의 입장 들어봤는데 한숨부터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후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6: 네, 저도 정말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고 발로 직접 달리고 한 분 한 분 시민을 만나면서 명함을 드리면서 나의 공약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혼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깃발만 꽂으면 된다.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옆에서 지지자분께서 도와주셔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님이 직접 내가 원해서 강해서 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해서 나와주셔야지 주위에서 도와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님들 같이 나와서 우리 삼천동 효자일동에 대해서 지역에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이 자리가 너무 많이 아쉽고 오늘 후보님이 함께 못한 이 자리에서 정말 너무 많이 아쉽고 비판이나 정치 공세 바라기보다는 시민 앞에서 끝까지 자신 있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지역 현황, 생활 정치, 어르신들 교통 문제, 생활권 골목상권 생활에 장애인 이런 거를 같이 우리 후보님들께서 공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앞으로 더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주셔서 우리 삼천동 효자일동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모여서 다시 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전주시 마성구에 총 6분의 그 후보자가 나왔는데 오늘 두 분의 후보님만 참석하셨고 이에 대한 두 후보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과정인 만큼 이 후보 간 공개 토론은 정책과 자질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검증받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뭐 두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안 나오셨는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평소 꼭 묻고 싶었거나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직접 토론해보고 싶었던 쟁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식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이은경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오늘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꼭 묻고 싶었던 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6: 네, 정말로 묻고 싶었습니다. 본인 후보님이 직접 출마하고 싶었는지 정말로 의원이 되고 싶었는지 그거 첫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기까지 10시, 11시까지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 삼천동과 효자일동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갖고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많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원님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안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 교통문제, 골목상권 활성화, 장애인 이동편의 활동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 후보들에게 어떤 현실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따오시는지 연결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 앞에서 함께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꼭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네, 이은경 후보의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대한 묻고 싶었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승우 후보입니다. 한승우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7: 예, 오늘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 중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질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동원 의원님, 그다음에 부소속의 김현두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의정활동 기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묻고 싶었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전주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인가 그 소각장 간접 영향구의 확대 문제가 조례로 상정이 돼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간접 영향구역을 축소해서 300m 이내 주민들만 지원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현대 의원이나 김동원 의원께서는 이게 반대를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각장후이라는 영향은 300m에 머물지 않고 1km 이상, 2km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저 혼자 반대 토론하고 두 의원께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두 분은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해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5: 네. 전주시 마선거구의 후보자 6분 중에서 오늘 두 분만 나오시고 나머지 네 분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 불참하신 네 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질문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해법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 생활 인프라, 교통과 균형 발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 드릴 예정인데요. 후보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권 신시가지와 비교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두 후보님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7: 예, 서북권 신시가지와 비교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단점을 극복하면 뭐 되는 것이지 뭐 신시가지가 마치 모델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시가지를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에 비해서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저희 지역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름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도시가 계획되다 보니 굉장히 밀집도가 높습니다. 단독주택 단지도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고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저는 저희 지역구에 살 수 있는 좀 더 박탈감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삼천의 경제는 그나마 자영업들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술집들의 분위기가 신시가지에도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다만 어려운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한승우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6: 네, 저도 마찬가지로 박탈감보다는 저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저희 삼천동 효자동에 천변에 있는 벚꽃축제, 벚꽃이 정말 아름답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가면 정말 북적북적하긴 한데요.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거고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나 천변 그쪽은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삼천동 막걸리 같은 골목을 더 좀 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 야간 경제를 연결해서 골목 상권을 활력을 시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신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주거지에 있는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 단순히 뭐 새로 짓는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좀 더 발달을 시켜서 외부 관광지가 오셔가지고 막걸리 골목과 그다음에 그쪽 선변에 있는 벚꽃 이렇게 해서 아울릴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공약이 저는 천번 벚꽃길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가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노후계획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두 후보님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6: 단순히 건물이 오래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 보행 환경, 배수시설, 생활편을 부족하지 않도록 시민의 불편에 맞이해서 노후 도시를 문제를 단순히 재개발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이 밀려나지 않으면서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중요합니다. 우선 주민 의견이 방영되면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이 필요합니다. 골목길 정비, 주차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공원과 쉼터 확충을 하면 인프라가 있는 단계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령화 맞춘 도시 전환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의 보행 환경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상권의 연계가 된 도시 활성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의 단순한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상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사업과 지형과 행정의 불투명인데요. 저는 주민의 설명회를 소통을 전례화하면서 시민과 직접 참여하면서 도시정비를 체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국 미래 도시는 정말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과 안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이는 실용성 있는 도시로 개편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5: 네, 이은경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승호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7: 예, 질문해 주신 것처럼 30년 전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동에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한 곳이 있지만 그것도 막걸리 골목을 위한 주차장이거든요. 단독주택지에 공인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 수급률이 처음 들어갔을 때 30% 내지는 50%로 아주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차에 7대 정도는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활을 개선하려면 삼천동은 특히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가 비교적 좁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처럼 양방향보다는 일방 통행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교통을 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단독주택 단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이 삼천동에 세어보니까 단독주택 단지는 한두 개밖에,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어디다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까? 이런 것처럼 미진한 도시계획을 현재성에서 다시 개선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무학산과 삼천이 있습니다. 훌륭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정책들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한승우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 지금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해법에 대해서 두 후보의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도시가 차츰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제안해 나갈 것인지 특히 1인 가구,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제안해 나갈 건지 두 후보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이고요.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7: 예, 앞에 예, 지역의 진단과 이어지는데요. 저희 지역도 30년 전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분 젊었던 분들이 다 노령화되고 이거 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도시가 어쩌면 낙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질환, 병의 문제가 있고요. 또 주거의 문제가 있고 식사의 문제가 있고 외로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30년에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관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관리사무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세웠습니다.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단독주택단지에는 마을관리사무소를 만들자. 그래서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들, 특히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게 제 공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특히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동네에서 교회나 공원에서 무료 식사를 많이 제공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부터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돌봄 통합 돌봄 정책을 적절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공약들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5: 네, 한승우 후보의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6: 네, 이 질문이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현재 주거안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뭐 삼천, 1, 2, 3동, 효자 1동을 보면 평균적으로 25% 정도는 거의 독거노인이십니다. 그런데 방문이나 주거안보, 돌봄 이럴 때 돌봄에서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얼마큼 케어할까라고 궁금한데요. 도움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바뀝니다. 기관에서 책임을 짓고 이 어르신 이동하는데 문제에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하루 3끼 식사를 하셔야 건강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얼마큼 케어를 할까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기관으로 조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해서 병원이랑 같이 동행도 하시고 이 어르신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점에서 불편하신지 은행에 갔을 때 오늘 수입과 지출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전략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간보호기관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주말에 운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갈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돌봄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공공시설 같은 데도 같이 가서 어떤 거를 미납이 됐는지 지출했는지 대해서도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기관에서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 네, 복지와 관련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토론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공통 질문, 준비된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긴장감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6분씩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상대 후보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단문 단답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은 가능한 1분 이내에 끝내주시고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은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 진행되고요. 한 번에 긴급 찬스 1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쓰시게 되면 긴급 찬스를 써주시면 되고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 질문의 순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 그리고 한승우 후보 이렇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후보 주어진 시간은 6분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시고 한승우 후보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6: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국신당 기호 3번 이은경입니다. 제가 의원님을 지금 오늘까지 뵌 지가 한 3번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호 3번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출근길에 뵀습니다. 그 소방서 앞에 트럭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주제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살짝 지나가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었어야 되는데 출근길이라서 관심 있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로 빈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예, 작년 12월 18일인가요? 전주 시의회에서, 저를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징계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년 12월 24일부터 한 달 이상, 완산소목 사거리에서 엄동설 안에 항의 시위를 했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에 대해서 징계한, 사유가 첫 번째가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특히 민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주시의회가 저를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했던 시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께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서부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서부시장 안에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CCTV가 한 대가 있는데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라고 그래요. 15분인데 상인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다가 알림이 울리면 물건을 결제하기 전에 놓고 간다고 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주차나 아니면 CCTV를 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 잘 살아야 저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7: 예, 일종의 뭐 대증요법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마 상인분들은 당장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상가

0: 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시장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를 위해서 CCTV를 뭐 없애야 된다, 시간을 늘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시장 볼 때 출퇴근 시간만큼은 조금 CCTV를 잠시 멈춰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CCTV를 잠깐 중단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조금 의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돈을 내야 되고 10분 정도의 그거 주차증을 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해요. 지금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상가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좀 물건 샀으면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의원님들 6분 나오시면 거기서 제가 좀 문언을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0: 그 부분은 네. 뭐 앞에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굳이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1: 네네.
2: 네, 아직 시간 남았는데.
1: 아,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의원님. 네.
2: 네,
1: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알아가지고 제가, 많이 궁금하지는 않고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0: 네.
1: 저도 의원님처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분이고요. 답변 질문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0: 예, 사실은 앞에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다 후보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의정 활동을 하셨던 게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것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약이 있는지를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뭘 질문해야 될지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1호 공약이 뭔가요?
1: 아, 1호 공약. 1호 공약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현재 지금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는 돈이 아니라 이동권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월 5번 무료로 해드리고 시내버스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 5번이라는 거는 횟수를 제가 왜 정했냐면요. 어르신들께서 기본적으로 병원을 3번 가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시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를 제한해서 병원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도 없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자 제 1호 공약은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택시 무료 이용권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0: 굉장히 좋은 공약인 것 같고요.
1: 감사합니다.
0: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제가 오늘 우연히 오늘 현수막 달았잖아요. 그
1: 네.
0: 현수막 그 캐치프레이즈를 전부 다 달았는데 보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불편을 해결하는 진짜 일꾼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1: 네, 네,
0: 방금 대중교통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불편을 해결하는 진짜 일꾼이라는데 어떤 불편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1: 네. 불편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공중화장실 제가 시호회에는 제가 한번 가는 기억이 있는데요. 화장실 입구에 공공기관 입구에는 분명히 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미닫일까요? 여닫일까요? 열고 가는 여닫인 문이다. 그 안에는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가 있고요. 맞죠? 그런데 입구문은 다 여닫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죄송스럽지만 불편하신 우리 노약자님들 문을 열다가 낙상사고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문을 미닫이로 바꿨으면 이라는 이가 한가 첫 번째 생활이잖아요. 생활에 있는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닫이와 미닫이를 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0: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1: 저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엄마이거든요. 세 자녀의 엄마인데요. 저희 세 아이를 키우면서 다섯 식구가 쓰레기 봉투 5리터짜리를 2주 만에 버립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냐? 쓰레기 봉투는요. 정말 물티슈 종량제에다 버리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면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0: 예, 제가 준비한 질문은 예, 이상입니다.
2: 네, 시간이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지역 주민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묻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 마하 선거구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지 또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3: 아이, 저희 삼촌 이동은 엄청 낙후되었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 정치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LED 등도 좀 바꿔주고, 그 다음 주에 거리도 좀 깨끗하게, 평탄 작업도 좀 해주시고, 뭔가 이 동네를 위해 가지고 한번 발벗고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 막걸리 골목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 막걸리 골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막걸리 골목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따끔한 질문이고요. 네, 정신 차려야 한다. 확 눈에 들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삼천 이동의 정주 환경 개선 문제부터 막걸리 골목 활성화와 주차 문제까지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생활 현안들이 제기됐는데요. 결국 지역의 정치의 역할은 이런 생활 속 불편과 그리고 지역 침체 문제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해결해 낼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들의 답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 그리고 이은경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고, 한 분당 2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승우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0: 예, 크게 막걸리 골목 활성화 문제, 그다음 주차 문제를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막걸리 골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당초에 또 공약으로 세워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막걸리 골목이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번창했었는데 지금은 10여 개 업소로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막걸리 축제도 만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업주들, 사장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문제가 있는데 이 가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막걸리 골목 경관거리를 조성해서 한옥마을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겁게 놀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시장과 비슷한 게 있는데, 막걸리 골목에 가게에서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마치 노천 카페처럼 길에서도 마실 수 있게 일정 시간이 되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단지가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영차장을 곳곳에 증설을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좁은 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으로 도로를 좀 만들어서 차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저는 삼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시민들 질문에 대한 한승우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 시간입니다. 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1: 네, 저도 공약에 막걸리 골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막걸리 골목의 주차장은 저는 공약을 공공기관, 저희 삼천동에 보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있고요. 이 공간은 퇴근을 하게 되면 주차를 못 하게끔 이렇게 좀 막아 놓으셔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협약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교회 같은데, 학교 같은데, 저는 밤 8시부터 6시까지 협약을 해서 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막걸리 골목에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래야 상권이 저는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런 저런 막걸리 골목을 제가 처음부터 공약을 했었습니다. 시민들과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서 우리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힘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 네, 이은경 후보 시민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의 공약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1분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답변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순서에 이어서 먼저 이은경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진료비 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은경 후보 답변해 주시죠.
1: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면 20만 원이 아니라 대중교통 택시 이용권을 무료로 제가 시민들께 기본 생활권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이후 이동 불편 없이 실제로 반납할 때 망설이지 않도록 어르신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 확대가 함께 병원이나 장보기 같은 필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택시 이용 바우처를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지키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병원비 지원, 저는 실제로 전주병원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과 협약을 해서 병원비 지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 이 이동권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희가 그냥 복지 정책을 하면 뭐 많이 늘리면 굉장히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주시의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어르신들께서나 아이들이나 낙상사고가 많아서 병원비,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서 해보면 하루에 정말 한 20건 정도는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건강보험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 이용권과 교통권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고 없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어르신들 택시를 지원해서 사고 없이 가는 거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크게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다음은 뭐 한승우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의 공약 관련해서 개발 문제로 관심이 높은 옛 대한방지 부지터 개발 문제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이곳을 공영 개발을 통한 전주시의 채무 감축과 그리고 농협중앙의 유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0: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대한방지 개발에 대한 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자본 능력이라든가 현재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관광타워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만 짓고 나머지 사업도 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자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주시가 책임지고 공영 개발하는 게 대한방직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허가가 났고 지금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업 허가 나고 전주시 어떤 승인들 승인이 되는 데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진행된 절차를 멈추고 새로운 방안이 가능한 건가요?
0: 저는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이미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바람직한 방향,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영 개발을 통한 뭐 채무 감축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해당 부지에 대한 굉장히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토지 감정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영 개발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적절히 땅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돈을 통해서 충분히 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들어봤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긴장들 되고 그러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긴장을 풀 수 있고 좀 색다른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순발력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 역시 유권자들이 후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 후보들의 정치 철학 그리고 지역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OX 게임입니다. 지금 앞에 OX 팻말 있습니다. 네, 한번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들어보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O와 X가 반대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는 그 이유까지 또 함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에 있는 OX판을 뜯어 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2: 네. 자, 첫 번째 질문. 지난 민선 8기에 전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특히 이 전주시 삼천에 있던 버드나무 벌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신 전주시 마선거구의 핵심 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전주시는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수십 년 된 가로수와 오래된 나무는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자, 전주시의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수십 년 된 가로수와 오래된 나무는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를 좀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0: 삼천의 버드나무 사례를 들었는데요. 삼천의 버드나무 벌목이 있었고 사실 그 버드나무 벌목을 중단시킨 것도 저이긴 합니다. 버드나무가 홍수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요. 아무리 홍수가 져도 버드나무는 절대 쓰러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원래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물에 적응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절대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나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방치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생태하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주의 명품이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은경 후보님도 나무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죠.
1: 네네. 버드나무는 그 산책길에 많이 보셨는데요. 버드나무가 있기에 전 그늘도 있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가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버드나무가 뭐 홍수 피해다라고 했을 때 홍수는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 버드나무는 저희가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질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또는 의회 입성 후에 나의 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이 어떤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의회에 들어갔을 때 편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은 다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라고도 함께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O,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번에는 답변이 갈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를 드신 이은경 후보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입성을 하고 나서 민주당과 손을 잡는 이유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손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되는 거는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시민들께서 합성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민주당을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삼천동에서 효자동에서 시의원을 해야 할 일은 죄송합니다.
2: 네, 천천히.
1: 아니, 민주당 이야기하니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한 분 정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제가 이걸 같이 입성을 해서 단합을 하겠다. 단합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오시지 않아서 제가 살짝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아닌 저희 당과 함께 손잡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한승우 후보는 반대를 들으셨어요? 네, 이유 설명해 주시죠.
0: 일단 현실적으로 현재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뭔가 연대를 해서 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전진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진보 정당을 추구하는 정의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설사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뭐 반드시 의회에 입성해서 진보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 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선하기 위해서 무조건 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동 3가 일대는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리사이클링 타운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 복합 악취, 비산 먼지 등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주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 반발 목소리를 어떻게 귀담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또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후보 시작해 주시죠.
0: 예. 일단 신규 소각장 반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움직임,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소위 신규 소각장이 입지할 부지에서 300m 이내에 막대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300m 이외의 주민들은 절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처럼 주민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신규 소각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었죠?
2: 네, 후보 네. 반발 목소리 귀담아 듣고 있고.
0: 아, 예, 네네. 충분히 저는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년 이상 그 지역 주민들과 폐기물 처리 문제, 처리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악취 문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소각종이라는 피해 문제, 매립장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2: 네, 한승우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1: 네, 삼천동 3가 일대 주민들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악취와 비산먼지, 환경 문제로 큰 불편을 겪어 오셨습니다. 특히 매립장과 소각장, 리사이클타운에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과 건강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소각장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민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주민 의견과 건강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을 과정에서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피해 지원 범위가 일부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적한 만큼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까지 지원 범위가 실제적 보상 대책 확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도 단순히 처리 중심이 아니라 발생량 감축과 자원순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 주민들만 계속 희생하는 감당하는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 건강과 생활 환경을 지키는 방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시민 입장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네, 두 후보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고 있다, 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오기도 합니다. 시민 대변자로서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알고 싶고요. 또 주민 민원 해결 과정에서 이 행정기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시겠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2분입니다.
1: 네. 네, 폐기물 시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함께 얹혀 있는데요.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 지원 협의체의 운영 과정에서 지원 범위가 대표성, 정보 공유 문제 등을 두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온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시민 대변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쪽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민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 더 투명 있게 만들고 협의체 운영 과정과 결정 사항을 주민들께 충분히 공개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주민 간의 의견 차가 있을 경우에 현장 간담회 설명회를 장려하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의 일반적인 대립보다 주민 피해, 생활 불편이 객관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요구가 되고 감정적인 대립보다 실질적인 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결국 시민들께 원하는 것은 갈등이 계속되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과 행정 사이에 끝까지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네,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승호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0: 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갈등 문제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조정 역할을 질문하셨는데요.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갈등의 문제는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이 이권을 독점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립장 같은 경우에 특정인이 10년 이상 독점하면서